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제단에 붙들리게 하고요.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하루를 세우는 실제적인 행동과도 같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자신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결정과 또 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과 판단보다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짧은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세요. 관계 갈등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약속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내의 요구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힘이죠.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이 뜨란 일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도 들어오셔서 또 반갑게 초청 남겨주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죠? 우리 유가나 81번님, 어제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요, 오늘도 승리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수요일 아침 하루 속에 감춰진 복과 은혜를 다 찾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모두 그리 되실 줄 믿습니다. 라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이죠. 네, 이 곡도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은요. 붙들다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지, 기도를 붙들고 계시고요. 또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아니면은 이 사랑을 붙들고 인내를 붙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 붙든 것의 또 의미가 무엇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붙들다라고 지금 들어오세요. 3100번님, 피디님 오프닝 들으면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그 응답이 늦어질 때면 참 조급해지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진아의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이곡 준비했고요. 주가 일하시네랑 그 메들리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진아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가 일하시네. 맞습니다. 나는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붙들다 세 글자로 들어오세요.

진아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8929번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듯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상황과 갈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또 갈등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 8929번님 혹시 어제 남편과 아이와 같이 오신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데 혹시 맞으세요? 번호가 제가 딱 남거든요. 8929번이라는 그 번호를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이제 돌이 지난 아기였을까요? 네.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방송사에 오셔서 그 선물을 받아가셨는데 아마 그 애기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붙들다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붙들다,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지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7201번님께서도요. 붙들다 하셨어요. 언제나 세상 방법보다는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 저의 잘못과 또 옳은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극동방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라고요. 7201번님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7201번님께서도 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맞았네요. 8929번님.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힘이 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 오래도록 기억해 주세요. 간직해 주시고, 저희 그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나중에 딸이 좀 자라고 나서 엄마 여기 어디야? 라고 했을 때 한번 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준비한 찬양은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붙들다라는 세 글자 지금 들어오세요.

비스틸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 뜨란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네모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네모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기 준비했어요. 1번 모세 발, 2번 모세 손. 모세 발일까요? 손일까요?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이것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씀이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번은 발, 2번은 손이에요. 힌트 찬양 준비했는데요. 어노인팅의 찬양, 땡 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이에요. 발을 잡고 갈까요? 손을 잡고 함께 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은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였어요. 오늘 돌발 퀴즈 정답은 네, 발이 아니라 손이 정답이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손입니다라고 붙잡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돌발 퀴즈 정답 2번입니다라고 잘 맞춰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949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싹분도 오셨는데요. 4555번님도 축하드립니다. 4555번님께도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367번님이세요. 7367번님도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붙들다라고요. 네,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9676번님도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676번님까지 네 분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다시 한번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고 저요 피디님께 주님의 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근 중 운전하면서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4949번님도 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다들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스바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5월 13일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됩니다. 주의 명령은 어렵지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쉬운 것이 됩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만일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뵙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당신의 귀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성령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들을 만큼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주님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주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해서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언제나 하나님께 열어두는 끊임없는 습관입니다. 만일 내면 세계에 시비가 있으면 당장 그 일을 멈추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으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말할 때는 절대로 시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헛된 모험을 걸고 하나라도 허락하면 양심을 어긴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양심에 꺼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면 세계의 시력이 맑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0: 네, 우수하디 샘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으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고요.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이라고 육아나 82번님 보내주셨네요. 나의 양심이 항상 예민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한번 소개해드리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1595번님께서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래봅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1035번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모세가 손들어 주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저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극동방송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도 모두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사랑의 뜰한 1부 끝곡은 생명나무 준비했습니다. 장욱주 목사님의 찬양이고요.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시죠? 우리 3923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2: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0: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가 자욱했고 온기 가마처럼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먼저 크게 들렸고 이후에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인간의 세상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던 에덴 동산이 하늘로 거두어져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은 지금 모세와 만나는 시내산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3절 나팔을 길게 불거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팔은 히브리어로 하요벨입니다. 그 나팔이란 뜻이며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거룩한 특정한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천상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진 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9절에도 나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쇼파르입니다. 이 쇼파르의 어근은 아름답다, 선하다의 뜻을 가진 샤파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강림하심을 알리는 쇼파르의 소리는 아름답고 선명하고 빛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사건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울려 퍼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말해줍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온 세계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것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다시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세세토록 왕이 되어 통치하실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도 아름답고 선명하고 빛나는 소리 쇼파르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울렸던 하늘의 쇼파르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상황을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의 발은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처음에는 시내산에 서셨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시온산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는 말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많은 백성이 시온산을 향해 갈 것인데 그때 그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0: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아래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모습은 이제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모습이 확장되고 만방이 이제는 여호와가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배우고자 그 길을 행하고자 율법과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자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올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언합니다. 이사야, 스가랴, 사도 요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여 세상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나팔 소리는 두려움에 떨게 한 소리였지만 마지막 울려 퍼질 쇼파르의 소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거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 없는 상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먼저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육적인 것,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것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옷을 빨고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결하고 옷을 빨아야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준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한후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셋째 날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는 날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날이며 부활의 영광을 입은 날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셋째 날의 영광이 임하기를 고대합니다. 마지막 쇼파르가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 이 영광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빨고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의 날을 고대합시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엘.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유가나 8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부 때 신청해 주셨는데 2부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듣고 계시네요. 2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죠.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오십의 찬양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또 힘차게 찬양하셨겠죠? 네, 오늘 2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또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출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을 보니까요,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안개가 끼면은 앞이 잘안 보이잖아요. 네,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 혹시나 좀 저속과 함께 더 집중해서 네, 운전대를 꽉 붙들고 그렇게 네, 조심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참 안개와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이 안개가 걷히고 나서는 뭐가 있을지, 그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안개 속과 같은 시간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네, 우리 주님 손꽉 붙잡으시고요. 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시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 집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도 좋고요. 뭐 분위기도 좋고 어떠한 표현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뭐 우리 집에 그 옛날에는 그거 가훈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저희 집에 가훈 숙제가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꼭 가훈을 그 먼지 조사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 가훈은 정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가정의 또 기준이 되는 말씀, 찬양, 뭐 이미지라든가 우리 가정하면 생각나는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신동호 씨의 찬양, 국립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우리 집입니다. 2부 주책은 우리 집, 어떤 우리 집인가요?

아멘. 부활하 즐거운 우리의 집 국립합창단의 찬양 테너의 신동우 씨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돌발 찬양 퀴즈. 찬양 퀴즈. 이 시간은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김명식과 송미애님의 땡땡의 가정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도 나온 지꽤 오래됐죠. 가정의 달 하면은 이 찬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가로도 많이 불려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땡땡의 가정.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는 따로 없고요. 오늘은 초성 힌트. 네, 이 문제는 초성 힌트 준비했어요. 초성 힌트 두 글자, 미음, 이응입니다. 미음과 이응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땡땡의 가정. 육아나 8일번님, 우리 집으로 출첵 보내주셨고요. 저희는 형하고 저하고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5학년이 넘으셨대요. 서로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인생의 여생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나요.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응원합니다.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초성인트 미응과 이응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땡땡의 가정이라는 찬양, 김명식과 송미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어보시면은 정답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말씀에도 보면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뭐 초성인트 미음 이응 그리고 뭐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죠. 소망 사랑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의 가정 김명식 송미애 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땡땡 위에선 우리의 가정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땡땡의 가정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김명식과 송미애님의 음성으로 나누셨고요. 여기 들어갈 두 글자, 네, 땡땡의 가정. 미음과 이음 초성 힌트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미음? 이응 무엇일까요? 미음은 아니에요.

먹는 미음이랑도 발음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받침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정답입니다. 미음은 아닙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포항제일교회에서요.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7시 반 포항제일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어린이합창단 사실 저희가 최근에 그 영남권 전도대회에서 영남권 전도대회 우리 다섯 개 지사 어린이합창단 연합으로 또 공연이 있었죠. 그날 함께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날 가지 못했어요. 그날 꼭 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7시 반 포항제일교회로 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땡땡의 가정, 미음, 이응으로 시작되는 두 단어 지금 보내주세요.

너는 축복의 씨앗 그동안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포항제일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5월 17일이에요. 5월 17일 오후 3시 오천교회에서요.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또 찬양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수리엘의 찬양을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추억과,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네, 지금도 참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옛날에 내가 참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 우리 지명현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월 17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 오천교회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땡땡의 가정이었잖아요. 어떤 가정이었죠? 미음, 이응.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아, 고3인 우리 첫째도요, 어린이합창 단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어린이합창단 졸업생이네요. 우리 9676번님의, 네, 첫째. 네. 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믿음이라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212번님, 그리고 4915번님, 오늘 다 사자가 맞네요. 마지막 4100번, 4100번. 네. 세분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도요,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보내고 있어요. 돌발 찬양 퀴즈.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정과 관련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의 가정이었고요. 지금 준비한 찬양은 가정의 한 글자요. 가정의 땡. 가정의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 앨범에는 찬양 가정의 땡한 글자 초성 힌트 드립니다. 비읍이에요. 비읍. 비읍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무엇일까요? 비도 있죠. 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봄도 있네요. 봄. 자, 부도 있고요. 가정의 비읍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 가정의 땡 비읍 한 글자 지금 바로 문제 나갑니다.

가정의 땡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네. 항상 예배하고 또 섬기며 사랑하는 게 우리 가정의 이거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가정이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요. 5914번님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4915번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가정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 받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7201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남편, 저 아들 이렇게 함께 가족을 이름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답은 맞아요. 복입니다. 복된 날 되소서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복입니다. 복복복. 네, 왠지 새해가 된 듯한 느낌. 네, 정답 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들 잘 맞춰주셨고요. 네,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어떤 분께 드릴까?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5914번님. 네. 5914번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5072번님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복,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을 함께 지어서 가고 있죠. 세워가고 있습니다. 팀 리고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김리곤 십의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이었습니다. 와, 수요일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승리들 하세요라고요. 인사 나누셨어요. 다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급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논쟁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런 논쟁이에요. 이 논쟁에 대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답변을 내놓으셨을까요? 어떤 교육을 하셨을까요? 어떤 가르침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해 가르쳐주십니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47절, 4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곧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디온인데요. 7세까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그 어린애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애를 보라. 이 아이를 관찰하라.

해보라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주님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셨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런 존재라 얘기해요. 주님 곁에 있는 어린아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어린애잖아요.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 곁에 있는 여러분의 어린애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놀라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어린애 얘기하는 거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애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큰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가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어린애 같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게다가 어린애 같으면 같을수록, 더 어린애 같으면 같을수록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러신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 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린애 같아져야 되는 거죠. 어린애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애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어린애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세밀하게 어린애를 관찰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왜 어린애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얘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잘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예요. 어린이 관찰하기. 따라서 할까요? 어린이 관찰하기. 어린이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에게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에게 뭘 배우면 되는 걸까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7세까지 어린아이들이요, 파이디온들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교만하든가요, 높든가요, 아는 척하든가요, 지혜로운 척하든가요, 배운 척하든가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든가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으로 가득하든가요, 그렇지 않지요. 겸손하지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백지 같습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배웁니다. 스펀지 같습니다. 참 지혜로 가득한 성도 여러분이요, 어린애같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를 관찰해야 돼. 어린이 특성을 알아야 돼. 어린이한테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지. 그 마음이 높질 않아요.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 목이 곧질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 부드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떤 탄식을 합니까?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알아니, 내가 너희의 목이 곧은 것을 알아니, 너희가 교만한 것을 알아니,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한 것을 알아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목이 곧으니까요. 그 마음이 높으니까요.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니까요. 그 마음이 어린애 같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어린이들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부드러운지, 얼마나 순종적인지. 어린이집 아이들이요, 선생님 구령에 따라 사람 많은 곳에 뭐 동물원 뭐 이런 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줄을 지어가면서 강아지, 선생님이 강아지 멍멍, 고양이 야옹, 돼지 꿀꿀, 참새 꿰꿰, 오리 꿰꿰, 창피한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 많은데 그렇게 순종에 따라서 가는 거야. 어린애 같은 성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애 같은 성도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를 관찰해야 돼. 어린이 특성이 뭐예요? 어린이한테 배워야지. 절대 믿음이에요.

0: 절대 신뢰예요. 절대 의존이에요.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있는지 여러분 알죠? 옆에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어린아이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신뢰해요. 절대 의존이에요. 어린애 같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계속 불안해 떱니다. 어린애 같지 못하니까요. 그 품 안에 안아주셔요. 안아주시는데 계속 바들바들 떨어. 어린애 같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존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효도는 4살까지 다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왜? 4살까지 어린애가 부모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뭘 해줍니까? 평생 효도는 4살까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요. 부모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 그 믿음, 그 신뢰, 그 의존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말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사랑스러워지게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 그 믿음, 그 신뢰, 그 의존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의존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지실까요? 어린애 같은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이 어린애 같은 성도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큰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어린이를 관찰해야 돼. 어린이 특성이 뭐예요? 어린이한테 배워야지. 사모함이에요. 뗐음이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필사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애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린애의 사모함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어린애처럼 천국 사모해야 돼요. 어린애처럼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그 품을 사모해야 돼요. 나눠달라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어린애 같은 사모함, 어린애 같은 떼씀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큰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를 관찰합시다. 어린이의 특성이 뭐예요? 어린이한테 배워야지. 어린이는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짓이 많아지고 위선적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더 가면이 두터워집니다. 위선이 커집니다. 이중인격, 삼중인격 막 가지게 되는 거지. 여기 거짓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어요. 근본적으로 거짓된 사람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요. 거짓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린애 같은 거죠.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담백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떻게 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도달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97편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기쁨을 뿌려주신다고요. 어린애같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성도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큰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봄의 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라이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호세아서가 그랬습니다. 음녘 고매를 다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이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 고멜이 마치 저의 모습이고 호세아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음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모든 불의한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그 어떤 노력보다 입술의 열매, 즉 진심이 담긴 고백을 정말 원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열매를 함께 맺어보면 어떨까요?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 호항극동방

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0: 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은혜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054-256-3000,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목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미 뭐 5월이 시작된 지 이제 한참 지나고 절반쯤 지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방송 가족들께 5월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 가정, 5월에는 가정마다 더욱더 행복하고 또 가득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호세아를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의 그 마음, 결코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이렇게 콕 안아주고 있는

0: 느낌을 받아서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고멜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 귀히 여기며 우리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축복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하실 때 제 대학생 때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누군가와 호세아서에 관해서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0: 네. 근데
1: 저는 신학생이고 호세아서를 배웠으니까
0: 네.
1: 호세아서에 관한 지식을 채워갔죠.
0: 네.
1: 근데 저와 대화하시는 그분은 호세아서에서 느낀 감동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0: 아, 네.
1: 누가 이겼을까요? 지식이 이겼나요? 감동이 이겼나요? 제가 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호세아서의 감동과 묵상에 나는 호세아서를 잘 알아 라고 생각했던 제가 무너졌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멘트해 주실 때 저의 대학생 때 신학생 때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0: 네.
1: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망친 모세를 붙잡으시고 범죄한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나설 때 그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 실패한 자, 넘어진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간구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소망의 기도, 참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보내주시지만 어려운 여러 형편들을 또한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찾아오시는 그리고
0: 아멘.
1: 회복시키시는
0: 아멘.
1: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스튜디오에서 또 우리 진행하는 우리 모두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또한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께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저 기도 제목이 나의 이야기이고 또한 나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감받으며 또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나눌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51님이네요.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가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장으로서의 그 믿음에 네.
1: 아마 가장이, 아버님이신 것 같죠?
0: 맞아요.
1: 네, 가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0: 네.
1: 보니까요. 네, 우리 8151번님.
0: 네,
1: 네
0: 정말 가정을.
1: 네, 정말
0: 위해서.
1: 귀한 기도 제목. 또 5월에
0: 맞습니다.
1: 가장 좋은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네, 우리 한번 같이 8151, 우리 8151번님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이 한몸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요한 통로로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8151번님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가정이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8151번님께서 정말 멋진 가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장이 되기 위하여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가장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호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0: 아멘.
1: 간구하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이 시대는 우리 가정들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단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0: 아멘.
1: 삶의 여러 현장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 믿음의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도 있겠지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꾸는 꿈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 8151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767님입니다. 오른손 마비가 있는데 완전한 회복과 얼마 전 뒤로 이렇게 또 넘어지셨어요. 허리랑 등 전체를 움직일 때 너무나 강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회복해 하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며 한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게 해달라는 네.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오른손 대부분 아마 오른손 잡이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오른손 마비가 왔다니 또 얼마나 아유. 불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또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가 있으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느냐?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외면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예배하는 백성이나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0767번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옵소서. 손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오른손 마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사들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과 여러 삶의 현장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과정들, 드시는 약, 그리고 여러 재활의 과정들, 하나님 고된 시간들이 되겠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낙상하셔서 또 허리와 또 등 전체에 강한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큰 헌신을 간구하며 또한 다짐하고 있사오니 우리 0767번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0767번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머지않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온전케 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그다음 우리 9215님이네요. 대학 4학년인 조카 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조카를 위한 귀한 기도 제목 주셨네요. 그 요즘 대학생들이 그 졸업을 미루는 경우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취업이 안 되고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있어야 더 혜택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마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 맞아요.
0: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같이 격려하며 맞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조카 박예성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9215번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박예성 형제를 든든히 붙잡아 주사 하나님, 이 청년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더 큰 관문의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문이 정말 부드럽게 열리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장애를 참 많이 만나는 순간들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형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는 앞길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성 형제가 정말 남은 두 학기 동안 지금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붙잡고 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지금의 일상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하겠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녀

0: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예성 형제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예성 형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가정이 정말 온 가족들이 함께 마음 다하여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직장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형제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우리 박예성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7087님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울컥하네요.
0: 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죠. 네.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들 네. 또 귀한 일꾼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숙함도 하나님이 머지않아 허락하실 맞습니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우리 7087번님 이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참으로 우리 7087번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 정, 의를 깨우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마음, 감정만 앞세우다가는 정말 우리의 멋대로 죄인의 미련한 성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지식만 앞세우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만 앞서다 보면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7087번님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 정, 의가 정말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사 또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굳게 묵상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이 힘 주셔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홀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 만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교회의 성장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정말 서로가 신사답게 정말 예의 있게 또 말을 주의하고 또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단정한 교회가 되도록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숙함을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8118번님입니다. 어머니 세 가지 기도가 있네요. 어머니 심정보님께서 식사를 잘 하시고 치매 안 걸리시도록 영적 육적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항문이 아프신데 주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주님께서 또 교회 가시고 싶은 마음까지 주셔서 교회 가셔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여동생 원혜준 제부 이용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해 주시도록 그리고 원혜준 허리랑 무릎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지금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습니다. 여동생과 제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0: 치유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카 김민석은 우리 은행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셔서 올해는 꼭 합격하도록 조카 원유린 공무원 시험도 준비 중입니다. 올해 모두 합격하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우리 8118번님 이제 뵈면 주신 기도 제목을 들어서 좀 미루어 또 생각을 해보면 네, 가족들한테 참 관심이 많으신 것
0: 그쵸,
1: 같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것도 은사인.
0: 맞아요.
1: 네, 나 하나 챙기기 바쁜데 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맞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0: 네. 네,
1: 우리 8118번님께서 올려주신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모두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심정보님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또한 여동생 가정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사랑하는 조카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심정보님 그리고 또 여동생 가정에 여동생께서 하나님 어머니는 또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은 또 허리와 무릎 통증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치료하시되 하나님이여 모든 관절이 부드럽게 하시고 아멘. 또한 모든 생각이 총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적인 총기를 잃지 않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혹여라도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주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또한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어머니와 여동생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오랫동안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말들이 지혜로운지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바꾸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그리고 여동생 가정에 또 그 마음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 믿고 기도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여 미래를 꿈꿀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천국의 소망 있게 하시고 현재를 바라볼 때 현재의 연약함이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귀한 생명과 삶의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조카 우리 김민석 형제 또한 조카 원유린 자매 위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한 생업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취업에 성공하도록 또한 합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8118번님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는 줄로 아옵나니 주님 이 기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 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두 번째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번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큼숲교회 김창성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2923님입니다. 허리 협착증 디스크로 인하여 다리가 무겁고 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 손길로 깨끗하게 나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이라고 올려주셨네요.
1: 네. 지금 이제 연세가 네.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만 네. 요즘 뭐 젊은 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네. 허리 편찮으시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니까요. 네. 우리 뿐만 아니라 환우들 모든 분들이 좀 같은 마음이실 텐데 네. 정말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그런 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회복의 하나님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2923번님의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구하는 모든 것 두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찾기 원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여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무엇보다 이 건강의 어려움 특별히 허리 협착증 디스크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신 우리 2923번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몸이 주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그곳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몸이 그곳에 예민하게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0: 때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며 활동과 뿐만 아니라 예배도 막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 2923번님의 모든 환부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또 다리가 무겁고 또 저려서 또 걸으실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정말 힘찬 발걸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배드릴 때 오래 앉아 있어야 하지만 그 시간들이 부담이 없도록 견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항상 구하는 또 귀한 종이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는 여러 또 삶의 형편들 속에 부지런히 일하다가 참 이런 질병을 얻지만 하나님 그러나 삶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수고들을 통해 또 가정을 돌보았고 또 이런 수고들을 통해 또 자녀들을 또 사랑하며 양육하였고 하나님 이 모든 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질병에 마음 약해지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1: 아멘.
0: 기대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회복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주님 깨끗하게 나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7623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는 손자 위에 말씀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의 평생에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대학교 3학년이네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손주를 위하여
0: 네네, 네,
1: 기도를 올려주셨네요.
0: 네네. 할아버지이신지 할머니이신지는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또 손주를 위한 귀한 기도
1: 네,
0: 제목
1: 그
0: 주셨는데요.
1: 마음이 전해집니다.
0: 네.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아까 이제 추천해 주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1: 네.
0: 제가 유래가 갑자기 좀 생각났는데요.
1: 네.
0: 이 찬양 작사하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런데 내가 볼 순 없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분의 고백 같아요.
1: 아멘.
0: 이 크로스비 여사가 네. 정말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셨죠. 그 마음으로 이 젊을 때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돼 안 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1: 맞습니다.
0: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뚫고 나가면 영적인 파워가 나올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우리 7623번님의 우리 손자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청년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 자라나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7623번님께서 사랑하는 손자를 위하여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대학생의 시절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보며 때때로 그 원망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드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부모님은 무엇을 해주었느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 서 있는 가정은 모두가 귀한 것임을 또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한계에 메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이제 배움의 과정들에 있사오니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지식을 습득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는 앞길을 너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모두가 뭐 AI 시대다 하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에게 주신 은사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며 얻은 계획과 인생의 길을 잘 묵상하며 묵묵히 땀방울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손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좋은 선배 후배 또한 만남의 복 좋은 배우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아울러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손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997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임길래 형님을 모시고 물향기 수목원에 봄 소풍을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극심해서 힘들어요. 좋은 공기와 숲속의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허리의 통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0: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1: 네.
0: 아이고 아프신데도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네요. 네.
1: 무량기 수목원에 지금 계신 네. 것 같죠?
0: 네네. 네.
1: 저희도 가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1: 네. 그 좋은 곳에서 좋은 마음들을 누리시면 좋겠지만 네. 더 좋은 곳에서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네. 자, 이게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6997번님, 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이 지금 좀 편찮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또 임길래 형님이라는 모시고, 분은 예, 동행하신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엄마, 아빠들을 세우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가정과 또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이런 질병들을 또 얻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일평생 수고하였고 또 좋은 시간들을 또 가지려 하였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걷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허리에 아픔이 있고 차 타는 것에도 또한 다니는 것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공기도, 좋은 숲도, 나무도, 꽃도, 좋은 일기도 하나님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리가 아프고 걷기 힘들고 때로는 나이 들어 또 주름이 패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훈장임을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우리 6997번님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우리 임길례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이 복된 만남을 허락하셨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마음껏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돌아오는 안전한 아버지.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이어서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많은 기도 제목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0: 네.
1: 이 기도 제목들을 소개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0: 네네,
1: 예, 기억해서 또 다른 날에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같이 중보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같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또 모든 손길을 들어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하루에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여러 기도 제목들,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간구할 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공동체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을 끌어안는 모든 교회와 이 세상을 끌어안는 기도가 아울러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다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세상이기에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로 아옵나니 주님이여, 모든 간구마다 모든 영혼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오늘 하루에 족한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뿌리 내리며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 진행의 라이터

소원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43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주찬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함께하며 북한을 향한 성경적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다가올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

16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 세대 간의 갈등, 가정의 흔들림, 다음 세대의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돈 전쟁의 갈등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보복이 멈추며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를 지탱하는 중심축은 단연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허리인 이들 세대의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의 역동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교회의 핵심 엔진으로 불리는 4050 세대의 교인들. 이들은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잇는 가교이자 교회의 각종 봉사와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속에 주일마저 일의 연장선이 된 봉사에 지쳐 영적 번아웃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신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역의 효능감입니다.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이 40%에 육박하는 반면 실무를 도맡는 4050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21%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4050 세대를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닌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동반자로 환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 영화교회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집사들로 구성된 사역팀에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해 이들의 전문성을 교회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열쇠는 결국 거버넌스의 유연화와 영적인 돌봄에 있습니다. 4050 세대가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때

0: 어제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나미비아 성경기증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증은 2019년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 하루를 걸어오는 현지인들의 간절함을 목격한 고동훈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뜻을 같이한 교회들이 연합해 나미비아 헤레로어 성경과 영어 성경 등 총 6,300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여러 교회가 연합해 성경기증의 뜻을 모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근영 목사는 말씀의 달콤함을 아프리카 땅과 나누는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년 1월 나미비아를 직접 방문해 성경을 전달하며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대다수가 여성 사역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과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성도 90%가 여성 교역자의 사역 역량을 신뢰하고 있으며 71%는 담임 목사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담임 목사 78%는 교회 내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실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여성 교역자의 63%가 남성 교역자와의 종중 격차나 사례비 차별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역 부서의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교역자의 사역은 71%가 교회 학교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목사 중 여성 비중은 14%지만 담임 목사 비중은 8%입니다. 여성 교역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와 노회 내 여성 대표 비율 확대와 여성 안수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성별이라는 낡은 잣대를 넘어 은사 중심의 사역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가 진행 중인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천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최근 탈북민 이은영 씨와 함께 전복요리 전문점인 남북식당을 열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전남 강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던 이 씨는 매주 6시간을 운전해 부천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릴 만큼 뜨거운 신앙을 지켜왔으며 교회는 이러한 이 씨의 사명에 공감해 식당 공간과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남북식당은 수익금의 10%를 북한 선교에 사용하고 주일에는 문을 닫는 등 철저한 신앙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개업 4개월 만에 11조를 들일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며 탈북민 자립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재상 목사는 남북한 사람이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며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달 파주에 탈북민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개관해 통일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가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과 관련한 470억 원대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일교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개발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가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내 7천억 원대 자산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한학자 총재 관련 정규유착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법인 해산 절차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거액의 소송 패소가 겹치면서 통일교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조직 활동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내부 세력 재편과 후계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4도로 경북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2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0: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완전의 계단의 저자인 월터 힐턴은 세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런 종류의 기도지요. 이런 기도를 읽을 때는 함부로 읽거나 억지로 읽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힐턴은 조언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없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즉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육체와 영혼의 깊은 안식을 주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뻐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현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넘어 내 인생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와 인생의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복잡한 사건과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자신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의 고난은 알지 몰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 가운데 쉽지 않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바르게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의 생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며 다른 길을 택함으로 고난을 모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거기서 분명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넘어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확고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수고의 열매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각 가정에 차 한 대 이상씩은 있으실 거고 네. 각 구성원들이 뭐 여러 대 소유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북한에서는 지난 2024년 말이 되어서야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해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돈이 많은 이 돈주나 또 부유층, 권력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런 문제는 또 북한에선 처음일 것 같은데 북한도 자본주의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건 대중에게 해당되진 않는 점이죠.
0: 그렇습니다.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도 북한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본주의가 그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도 생각이 변하고 있는 만큼 하지만 북한 체제는 오히려 더 공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독재와 우상화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민에게서 없애려고 갖지 못하게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중에 필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0: 아멘.
1: 그리고 북한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복음 통일을 향한 귀한 통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오늘도 OFP데이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FP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의 한 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이 생각이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저희 OEP데이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맑고 좋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0084님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한 줄로 찾아와 주셨고요.
0: 예, 그리고 우리 극동 아카데미 수강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진리 지윤 저 지금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희가 만든 파스타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서도 기도에 응원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1: 그리고 날씨가 여름이에요. 딸이랑 교회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0: 있었네요.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여름이 벌써 온 것처럼 많이 덥네요. 4224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울산에서 허뿅임님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서울의 기온만 해도 벌써 27, 28도, 내일은 뭐 30도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여름이 네. 성큼 다가왔어요.
1: 와, 그러니까요.
0: 북녘 땅은 조금 선선하겠죠. 하지만 또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광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네. 북한의 변화를 꿈꾸며 복음 통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출석 인사로 한 통 한 통 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네. 그리고 대전에서도 화창한 날씨라고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한다고 9959님도 남겨주셨고 1440님은요. 지난 주일 오후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억류되신 선교사님 세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복음 통일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북한에 지금 억류된 선교사님 세 분 김국기, 네. 최춘길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체크 샵 1069번 어플로 남겨주시면

0: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언어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 네.
1: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 올 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한희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출장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전국의 곳곳에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만나면서 OAP데이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 성도를 위해서도 북한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도 OAP데이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북한 사람들은 이런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 그렇구나. 남북한이 나중에 통일이 돼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알면 좋겠다.
1: 그렇죠.
0: 이런 개념으로.
1: 뭐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교제도 할 거고요.
0: 그럼요.
1: 뭐 우리 성도님, 세신자, 권사님, 장로님으로도 마주할 그날을 그리면서 네. 오늘의 문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은 여러분 꽁트 들으시면

0: 그래서 정답 보내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저희가 계속 등장질을 할 거예요.
1: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 네. 그것만큼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외면치 마세요. 아셨죠?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1: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여보 여보, 나 왔어. 자, 오다 주웠다.
3: 어머,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등장질이라도 한 거예요?
4: 등장질? 무슨 장비 같은 건가? 아, 그냥 자기 주고 싶어서 오다가 샀지.
3: 에휴, 우리 일에서 언제 돈 모을 거예요? 아무리나 주고 싶어도 참기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등장질 든다고 마구 사면 우리 언제 집 사고 차 사요?
4: 어, 그러면 이거 뭐 도로 물릴까? 응, 다시 환불해?
3: 아, 아니요. 이미 주고 싶어서 등장질 때문에 산 거 뭐라고 또 수고해요. 내가 이번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쓸게요. 그러니까 다음엔 등장질 들어도 꼭 참아야 돼요. 알겠죠?
4: 아이, 그럼. 아, 근데 자기 너무 예쁘다. 이러니까 내가 매번 못 참지.
0: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유, 삐지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 오늘 아유, 갑자기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 이게 등장질 들게 됐지만.
1: 자, 맞아요.
0: 아내를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면 예쁜 걸 보고서 이제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1: 네.
0: 이런 등장질에 남편이 또 실행을 했습니다. 자, 등장질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도둑질.
0: 도둑질이다.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고 싶었을까요? 2번
1: 충동질.
0: 사주고 싶은 충동질. 충동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1번은 도둑질이고요. 2번은 충동입니다. 충동. 자, 등장질이라는 이 단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1: 자꾸 이 등장질 때문에 오늘도 휴대폰에 손이 가요. 007이님.
0: 네.
1: 아, 이런 등장질은 너무 반갑고요. 너무 환영하고요.
0: 제 주변에 탈북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섬길 곳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라는 이런 등장질 여러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1: 그리고 네. 이 등장질이 들면은 딱 그때 그 순간에 확 잡아야 되잖아요.
0: 아, 맞아요. 그때 해야 돼.
1: 그 등장질에 저희가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선교적인 마음과 감동에는 바로바로 이런 등장질에는 바로바로 뭔가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저희가 뭐 그 전파송기사 모집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 동역의 기회를 또 알려드리고 동참을 요청드리고 할 때
1: 네.
0: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그런 등장질이 들 때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0216님은 네. 이번 주 내내 보내는데 소개 안 해주시네요. 저 서울 전파선교사예요 하시면서
0: 네.
1: 제가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도 봤어요.
0: 네.
1: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좋아질까요? 응답해주세요. 요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선교 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등장지를 들 때
0: 네.
1: 계속해서 전하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1: 네.
0: 1번이
1: 도둑질.
0: 도둑질입니다. 2번이
1: 충동질.
0: 아니 여러분 오늘 꽁트가 조금 헷갈리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에요 내가. 근데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뭐 핀이나 리본이나 꽃 같은 걸 봤어. 그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도둑질 하실 거예요? 사주고 싶은 충동질이 들까요? 네? 그런 마음.
1: 그렇죠.
0: 저거를 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
1: 아이 근데
0: 네.
1: 요거 반대로 한 분은 저희 남편이 쇼핑에 유독 된장질이 심해서 택배가 계속 와가지고.

0: 요 등장질이 좀 줄어들기를 네. 거룩해지길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셨어요.
1: 등장질 아니고 든장. 든든하다 할 때 든이에요. 든.
0: 뭔가 예. 그런 마음이 든.
1: 그렇죠.
0: 마음의 든.
1: 자, 1번은 도둑질, 2번이 충동입니다. 정답 어디로 해요?
0: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찬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북한에서 극동방송 들으셨던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의 간증,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새로운 분 만나보겠습니다.

0: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3: 밤에 이제 러시아 시간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 들리는 거 국동방송.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분씩 두둬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 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4: 긴장 속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

0: 기여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1: 자강도입니다.
0: 자강도요? 예.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1: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0: 아, 산이 많아요. 예,
1: 산천이 너무 아름답고 걸걸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0: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네.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적습니다. 좋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0: 네.
1: 뭐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1: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0: 언제쯤 가신 거예요?
1: 저는 1992년
0: 92년이요?
1: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1: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0: 네.
1: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0: 네.
1: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좀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0: 네.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1: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3, 4 95년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0: 아,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1: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0: 네.
1: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그 이제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0: 꽃제비라고 하죠.
1: 네,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고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었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좀 이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0: 네.
1: 러시아 같이 나온 친구.

0: 약을 싸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살수 있으면 러시아에서 너희들 살아. 여기에 나와봤댔자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가난 말기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될수 있으면 남조선으로 갔으면 가 하는 그런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혼자 그냥 머리로 새기고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대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1: 네.
0: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버이부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나지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나지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나지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택 들리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 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벼기,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서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1: 극동이란 뜻이.
0: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말로
1: 네.
0: 하나 한 2, 3번씩 뜯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1: 네.
0: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0: 맞아요.
1: 단어잖아요.
0: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0: 말씀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번 그런데 이제 정규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버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0: 아닙니다.
1: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중국산 녹음기가 낮에는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낮열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섭.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국동방송도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같이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그 국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지나가는데 국동방송이라고 써있더라고.
1: 아,
0: 러시아어로도 써있고.
1: 러시아에서.
0: 2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총사가
1: 와.
0: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일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고

0: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은 뭔가요?
0: 등장질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충동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충동질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실 충동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0: 네.
1: 더 많이 그쵸. 먹을까?
0: 더 잘까?
1: 근데 왜 나한테 좋은 거는 충동이 많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운동을 좀 더 할까라든지 뭐 어떻게 이거를 해볼까 저런 거는 좀 귀찮아서 우리가 네.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답 참여할 충동 등장질이 아마 분명히 드셨을 텐데 꽤 생각보다 많이 안 참여하셨어요?
0: 그러게요. 네. 오늘 되게 저조한 편인 만큼 선물을 받으시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1: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 4687님 가끔씩 들어도 들어오기를 망설였는데 오늘은 두 분이 자꾸 등장질을 하셔서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정답 충동질 남겨주셨어요.
0: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청취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등장질로 두 건이나 뭔가를 사셨대요.
1: 오.
0: 저도 집사람에게 멋있는 선물 사주고 싶어요. 2139님 사시면 되죠.
1: 네.
0: 이 멋있다는 게 마음이 들어가면 다 멋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출근 중인데 지금 너무너무 덥네요. 올여름이 벌써 무서워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잘 이겨내자고요.
0: 네.
1: 아셨죠? 자,
0: 이 가운데도 저희 선물 당첨자도 몇 분 더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충동질 우리 PD님 때문에 등장질이 들어서 아이고. 제주 전파 선교사 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008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예.
0: 강릉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 듣는 시간이 3개월 남았네요. 곧 방학이시거나 아마 졸업을 하시는 2711님이신데 네. 선물 드리고요.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북한 말을 많이 알고 싶어요. 야, 8710님
1: 아멘.
0: 그 마음 쭉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또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저 이분 드리고 싶어요.
0: 어떤 분이죠?
1: 8443 성도님이십니다.
0: 네.
1: 처음 문자 보냅니다. 올해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등장질이 마구듭니다. 할렐루야. 사실
0: 네.
1: 충동질을 안 맞추셔서 선물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마음이 너무
0: 네.
1: 예쁘셔서 저희가 선물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8443님까지 드리고
1: 네.
0: 오늘 기도회 갔어야 됐는데 등장질 때문에 안 가고 TV 보셨다고. 이번에는 참 회개합니다.
1: 네.
0: 아, 저 이거 반대로 읽었거든요.
1: 네.
0: 이 등장질에 속지 않았다고 읽었는데 아, 다음에는 이 등장질에게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4537님 보내드리고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저희가 문자를 읽었다고 해서 당첨자는
1: 아니고
0: 아니에요.
1: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첨 축하합니다 하는 답장 문자를 드려요.
0: 네.
1: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 입력 안 하시고 선물 안 왔다고
0: 그런 경우가
1: 많아요 생각보다.
0: 그렇죠. 주기적으로 있어요.
1: 다시 보자 문자통 문자함 아셨죠. 자 안녕하세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항상 복음통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255님도 문자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늘도 또 한 분, 두 분, 다섯 분, 열 분 늘어나기를 더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우리 사이사 성도님은요. 타지 러시아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자꾸 생각나게 했다는 건 성령님 인도하신 듯해요. 극동방송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영혼 살렸을 겁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덕분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 여름 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 파울러라고 하는 이 30대 동성애자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최대의 영문 성경 출판사인 두 군데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성경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경책을 고발한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소송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용인 수지구에 살고 있는 유선윤 자매고요. 아트 스튜디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진학, 미국 진학을 돕고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미술 심리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출석하는 교회의 담당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0: 저희 양재 온누리교회 저희 담당 목사님 강복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워낙에 이제 말씀에 정말 항상 깨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약해질 때나 아니면 좀 힘들 때나 믿음이 좀 잘 모를 때 말씀에 그럴 때 항상 그 강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 도중에도 말씀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도 말씀을 잘해 주셔서 늘 너무 감사하고 또 직접 뵈서 뵐 때도 너무 따뜻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유선윤 집사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0: 미국 유학으로 가는 영미권 아이들 유학을 돕고 있는 이제 가르치고 직접 가르치고 미술로서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해왔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이들이 학업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우울도 있고 불안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미술 심리 쪽으로도 저희가 아이들 좀 이렇게 좀 돕고자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 참 보람되는 일인 것 같아요.
1: 남부러울 것 없는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께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0: 저희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믿고 이런 거가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워낙에 좀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하게 좀 이렇게 잘 화평하게 살아온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어느 날이어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또 재판까지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힘든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고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랑 이제 차 안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1: 고난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매를 만나셨을까요?
0: 동생이랑 차 안에서 라디오를 갑자기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통방송국이라는 거는 몰랐고 그때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줄기 빛처럼 저희한테 그게 생명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0: 생각이 듣게 했고, 그래서 그때 극동방송국을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생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방송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자매는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0: 이 방송의 힘이라는 거는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저희가 그때 다니긴 했는데 교회에서 말 못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찬양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요,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1: 내게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 극동방송이기에 이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주기 위해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0: 북방 선교, 탈북민 선교에 대한 아침 일찍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 선교를 하는 게 북한에까지, 지하교회까지 다 가는구나. 그들에게 이게 한 줄기 빛이 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인데, 정말 그들이 살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우리도 너무 좋고 너무 뿌듯하고, 또 우리처럼 힘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뿌듯하게 열심히 전파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0: 사랑하는 나의 동생 승윤아. 쌍둥이여서 맨날 우리는 하나같이 느껴지고 맨날 같이 느끼지만 또 언니를 위해서는 참아주고 동생이라서 맨날 봐주는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너무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이 널 항상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너 재능 마음껏 펼치고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해. 너무 사랑해.
1: 죽음의 언덕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언니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금통방송국 위해서도 너무 기도하고 있는 게 이 방송이 정말 끝까지 늘 방송이 잘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피디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잘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장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저희한테 비전이 있는데 고아들을 돕는 특히 이제 탈북민 고아들이라든지 또 이게 난민들이라든지 돕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정말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유선윤 집사님이 재판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강가에 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강가에 던질 것인지 아니면 숨겨서 키울 것인지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왕의 명령이 있은 후에 모세를 낳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에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 아이인데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숨겨서 지킬까요? 똑같은 부모의 마음일지라도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에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모세의 부모처럼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게벳이 이 자기의 아들 모세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 이 말이 있는데 잘생겼다는 말 히브리어로 토브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냥 잘생겼다 또는 아름답다 또는 뛰어나다 뭐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도 토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인데 그 중에서 그냥 아름답다 또는 잘생겼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는데 여러분 그냥 인물이 좋아서 석 달을 숨겼을까요? 부모 눈에 자녀는 제가 볼 때 다 잘생겼어요. 못생긴 자녀 없어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그런 부모 있어요? 없을걸요? 때로는 장애로 태어나도요.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아름답고 잘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잘생겼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인물이 좋다 또는 부모가 볼 때에 내 자식이니까 잘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뛰어나다 또는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아이는 정말 뛰어나다 정말 존귀하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서 이 아이를 볼 때에 그냥 잘생긴 거 내 자식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뿐만 아니고 비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부모의 눈에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겼다 이 말 뜻도 그냥 단순히 숨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간직하다 또는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강가에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숨겨서 키우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숨겨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희생인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식은 크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신만 생각했다면, 자신의 생명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명령대로 해야 되죠. 아니면 죽는데요. 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냥 부모의 눈에 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이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만큼 귀한 자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면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고 이제 강에 띄우게 됩니다. 자식을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 수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갈대 상자를 어디에 놓느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그곳에 왔을 때에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를 강가로

보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해도 모세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해서 아이를 보고 아이를 키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아이네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아무도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그 갈대상자 안에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하나님 뜻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의 직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 지켜준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보낸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을 한 연평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찬양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부부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아이들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고픈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산모와 아이, 쌍둥이가 병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첫째 아이는 1.38kg, 둘째 아이는 1.41kg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의 뇌출혈이 일어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빠 된 연평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아이의 생명을 맡기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평한 씨의 간증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희의 삶의 참 주인, 너희의 삶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맡긴다. 너희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를 쓸 때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요게벳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요게벳의 마음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또 양육을 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는 게 있어요. 헬리콥터 맘.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녀의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면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모든 일에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려 드는 부모이다. 부모 뜻대로 다 하려고 해요. 캥거루 부모가 있습니다. 어미 캥거루에게 뭐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잖아요. 배에 보면.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어디에 둘까요? 주로 자기 그 배 주머니 안에 새끼를 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식이 원하면 그냥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마마보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타이거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좀 어감 자체가 좀 강하죠. 그죠? 호랑이 부모가 있대요. 호랑이 부모는 뭐냐면은 부모가 계획을 다 짜버리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부모 뜻대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훈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거를 조금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막 쪼우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아이가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도 안 돼요. 그냥 부모가 짠 계획대로 그냥 계속해서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타이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각자의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요게벳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역청과 진을 발라요. 갈대 사이에 두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삶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를 안고 놓고 싶겠습니까? 물론 서원은 했는데 서원대로 하면 이제 또 아이를 내보내야 되니까 서원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운한 대로 자기 아들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시고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사무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셔야 돼요.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맡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못 맡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붙잡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배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식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에 내려왔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근데 보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열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상황 속에서 누임 이름의 암이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유모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바로의 딸이 9절에 보니까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게 되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이때가 몇 살이냐? 대충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뿐만 아니고 3살에서 4살 정도까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부모가 계획한 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된 건가요? 아니죠. 모든 것 가운데에 계획은 어머니가 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구의 섭리다?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누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전 7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등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 40이 되어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의 조상이 누군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비록 3살, 4살밖에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신앙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마음, 참 귀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 사랑의 마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 부모의 사랑, 은혜 품으세요. 뭐 저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그렇지만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은혜는 잊는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해야 돼요. 효하셔야 돼요. 아무리 효해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예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또 젊은 분도 계시잖아요.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 잘 헤아리시고 부모님 마음 이해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감사하고 또 잘 부모님 말씀, 나이가 드시면 말씀하시는 것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아휴, 또 왜 부모님 저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부모님 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새겨 듣기 싫으세요? 새겨 들으시

0: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효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하세요. 돌아가시면 저처럼 돼요. 후회가 많이 나와요.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따뜻하게 부모님이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이 아마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모님 살아계시는 우리 자녀들 있으면 살아계실 때 좀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정도 뭐 효자 없어요. 저 정도 되는 효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에게 정말 최고의 그런 효를 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 극동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까? 이 봄날 가정의 달 5월에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못해가지고요, 오늘 보물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 퀴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또 앱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새깨라 보물 퀴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0: 코미
1: 캐시! 우와!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을 보내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아유 그 마이크 괜찮는지 모르겠는데
2: 아 찢어졌어 찢어졌어
0: 찢어졌습니까?
2: 예예예. 예.
0: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귀 괜찮습니까?
3: 아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0: 자 개복교회 우리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꽁트 퀴즈 해가지고
4: 네
0: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주일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4: 이번 주일에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오셔서 예. 너무 재밌다.
0: 아, 너무 재밌다.
4: 너무 재밌다. 너무 잘 들었다.
0: 예. 예.
4: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예. 많이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는 예. 우리 집사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2: 아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0: 예. 오늘 목사님은 첫 연기 도전. 첫 연기 도전인데
2: 아,
0: 여러분 참. 귀엽게 귀엽게
2: 예,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0: 귀엽게 잘 봐주시고요.
2: 예.
0: 마이크 박살난 거 아닙니까 하고
2: 아 제가 8417번이 조금 뛰었어요 이렇게 예. 좀 뛰었어요.
0: 아 목사님 저희 방송국 마이크 좀 비쌉니다.
2: 아, 예, 조심히, 제가 좀 뛰었어요.
0: 조심해 주십시오.
2: 예, 예, 예.
0: 자, 8845번님도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물 퀴즈 오늘도 좀 이렇게 꽁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생 방학생들 옆에 있으면 잘 같이 들어보시고 이따 정답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되죠 목사님?
2: 예, 예. 정답 아시는 분은 41069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받는 사람 수신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도 좋지만 이 시간에는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꽁트, 꽁트를 듣고 연극 같은 그런 꽁트를 듣고 정답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고,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 본인이

0: 줄로 쭉 예. 한 줄로 쭉 해가지고
1: 네, 통화 가능도 통화 그렇습니다. 가능까지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예.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좋습니다.
0: 지금 우리 고현 집사님 네. 아주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2: 네 깜짝깜짝 네. 네. 와 목사님 완전 제 스타일.
1: 제가 좀 잘생기긴 했어요.
0: 아, 예, 예. 자,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꽁트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다는 철부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3: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래요. 제 집은 미리 땡겨주세요. 가서 대박 터트려서 테슬라 타고 돌아올게요.
4: 허허이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디. 그래도 둘째 내 결심이 그렇다면 여기 있다.
3: 돈 봉투. 아따라비야, 콜롬비야, 알지고.
4: 둘째야, 배고프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3: 예.
0: 그렇게 큰 소리 치며 나간 둘째 아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하한가, 코인은 떡락. 결국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게 되는데.
3: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염치 없지만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저를 보디가드라도 써주세요. 얼른 가서 빌어야겠어.
4: 아이고 내 새끼 둘째야.
3: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4: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 하,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5: 아니야 아버지, 아, 저는 맨날 집에서 분리수거하고 잔심부름만 다 했는데 사고치고 온 둘째한테 왜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세요. 아, 그리고 새우까지 입혀주시고. 저 정말 섭섭합니다.
4: 첫째야, 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네 것이란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으니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같이 기뻐하자꾸나. 바로 이게 우리 가족 아니겠니?
0: 맞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 아버지,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4: 그래, 둘째야, 사랑한다. 내 아들 둘째야, 우리 아들 최고!
0: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번에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6: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0: 자, 오늘의 꽁트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준 이 아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2: 1.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 2.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 3.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 4. 옆집에서 놀라운 아저씨 공자.
0: 자,
2: 정답이 쇄도합니다.
0: 자,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자, 어떻게 목사님 예. 힌트 있습니까?
1: 아, 힌트요. 오늘 이거 갈비탕 먹으려다가 못 먹었어.
0: 갈비탕을 먹으려다가. 예.
1: 아, 이거 참.
0: 그렇구나.
1: 아,
0: 그래요. 또 뭐.
2: 저는 오늘 점심에 네.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우 못 먹었어요. 짜장 먹었잖아. 아,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0: 저도 사실 탕으로 끝나는 예, 예, 예, 음식을 예, 예, 좋아합니다.
1: 예. 탕탕탕탕이야. 완전 탕.
2: 탕탕탕. 쌍화탕.
0: 자,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냐.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냐.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냐. 옆집에서 놀러 온 아저씨 공자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 1069번입니다.
0: 1069입니다.
1: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냥. 아, 완전 열려있어요.
0: 예, 예. 예.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더 이게 세졌어요, 목사님이.
2: 네.
0: 뭐, 기도원 갔다 오셨나?
1: 아니요.
0: 발성이 더 좋아지고.
1: 그거 있어. 안 가르쳐.
0: 마이크를 제가 지금 막 줄이느라고 지금.
1: 갈비탕 먹느라고 내가.
0: 알겠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0: 혹시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화 아 옆에다가 통화 가능이라고도 좀 써주시고 네. 예.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1: 무교.
0: 무교라고 좀 예. 써주십시오.
1: 무교는 더 좋아.
0: 네, 무교 방학. 근데 예.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1년 죽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1년 방학, 뭐 5년 쉬고 있다. 5년 예. 방학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 퀴즈가 이게 그 비슷해요. 그 딱딱딱 그래. 예, 비슷해.
0: 아유 일을 못 하겠어요. 책임 지세요. 아우 그렇구나.
2: 너무 정답이 세도예요, 그렇죠?
0: 예. 네. 네. 너무 또 몰입하셨구나. 너무 네. 몰입하셨어요.
1: 저도 이렇게 됐대요. 저도 땅땅땅땅 이런 예. 자였대요. 저도.
0: 네. 아,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은 자 보기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샵 #1069 보기는 좀 길었는데 짧게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 정답과 함께 한 줄로. 무교 방학생 몇 년 방학 통화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세상에서 방황할 때
1: 주여 이 죄인이 이렇게
0: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이 예. 부르게 되는
2: 맞아요.
0: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전영 전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꽁트 아 반응 좋네요.
3: 아. 네.
0: 뭐 헐리우드 액션이 아.

0: 오, 땡큐.
1: 이거
2: 헐리우드 액션 나왔어요.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오, 보니까요, 뭐. 너무 뭐 어떤 무슨 사연이 또 있었죠. 아무튼 뭐 세 분의 콤비 너무 좋다.
1: 예.
2: 너무 와. 재밌다.
1: 예.
0: 일을 할 수가 없다고도 하시네요.
2: 그러니까
0: 예. 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으시대요.
2: 그 예. 어떤 방송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새끼라 애청자.
1: 와. 아, 짱짱짱.
2: 와.
1: 또 감동받았대요.
2: 헐리우드 네. 배우들도 울고 갈 연기에 감동을 받았다.
1: 와.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파이팅.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좀 띄울게요.
2: 와. 고흥에서 양파밭 풀 뽑아야 되는데 귀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와.
0: 야.
1: 야.
2: 자,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해야 합니다.
1: 예.
2: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바로 정답은 바로바로
1: 바로. 정답은 탕자입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예. 뭐 탕후루 얘기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탕 뭐 무슨 면 뭐 얘기가 나왔는데
1: 예.
2: 자, 오늘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1: 예.
2: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예. 콩 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0: 네.
1: 아, 너무 좋아, 너무 그러니까 좋아.
2: 그러니까 너무 예. 좋아요. 돌아온 탕자. 이게 예. 이제 성경에 딱 그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1: 예, 목사님. 맞습니다.
2: 탕자.
1: 예.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2: 네.
1: 그러다가 다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2: 그러니까.
1: 그래서 사실 술 친구들이고 세상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해요.
2: 예.
1: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 천국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나거든요.
2: 네.
1: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걸 품에 안고 아직 그냥 마을 저기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렇지 아 둘째 탕자를 안고 부둥켜 안고 그 얘기에 근거락지 끼워주고 다시 자기 직에 대한 둘째의 하나님의 자녀의 직을 회복시키는 네. 은혜를 주십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첫째 연기를 잠깐 했는데
1: 예.
2: 첫째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있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 예.
1: 그런데 둘째 아들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거든요.
2: 네.
1: 사실 지금 길 떠나 있는 우리 탕자 같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네. 믿음의 자매들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2: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새끼라 준비하다 보면
1: 예.
2: 진행하다 보면
0: 네.
2: 교회 잘 다니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좀 덜 가잖아요.
1: 예.
0: 그렇죠.
2: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이 큰아들처럼
0: 예. 맞아요.
1: 아, 맞아.
2: 살짝 예.
1: 예.
0: 이렇게 네, 맞습니다.
2: 불편이 그럼. 있을 때도 있는데
1: 예.
2: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처럼
1: 예.
2: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0: 네.
2: 그걸 초점을 맞춘 방송이기 때문에
0: 네. 예.
2: 여러분께서 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
1: 아,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것을 느끼면 그 첫째 된 자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2: 맞습니다.
1: 알거든요. 예, 네. 그거 느껴보셔야 돼요.
2: 네, 네.
1: 예.
2: 자, 현대판 돌아온 탕자네요.
1: 와.
2: 태신자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예쁘게 머리하고 와서 좋고 꽁트가 너무 재밌어서 더 즐겁네요.
1: 아유, 와. 감사합니다.
2: 진행을 너무 경쾌하게 진행하신 지금 찬양 제목 벌레만도부터 이거 주여 이죄인이라는 곡입니다. 주여 이죄인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울리는 곡이죠.
1: 예, 네. 맞아. 아,
2: 저도 집 나갔다가 개고생했어요. 지금은 주님 꼭 붙잡고 살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나갔다 개고생했다는
1: 네.
2: 얘기
1: 같아요. 맞아.
2: 지금 개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방학이나
1: 아, 집 나가 방학이나 개고생이야.
2: 유교라고
1: 예, 맞아요.
2: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 예, 지금도
2: 지금 살짝 고생하는 분들 나 지금 방학 무교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문자 샵 1069
1: 예. 예.
2: 그러면 저희가
1: 예.
2: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1: 드려요.
2: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1: 예, 예, 예.
2: 막 잔치 불렀잖아요.
1: 예, 맞아요. 왔을 때.
2: 그것처럼 저희가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기회도
1: 예.
2: 드립니다.
1: 예.
2: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예. 가능하신 분들은
1: 예.
2: 통학 가능이라고
1: 예.
2: 써주시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물을 고를
0: 네.
2: 수 있는
1: 예.
2: 기회도
1: 드리겠습니다. 예.
2: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방학생도 또 한 명 오셨네요.
1: 예.
2: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무교생이 있어요.
1: 예, 예. 와, 와.
2: 무교생이 있습니다.
1: 와.
0: 4436번이죠?
2: 4436번님.
1: 네. 예.
2: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1: 어떻게 답을 다 아셨을까?
2: 그러니까
1: 예.
2: 본인이 아셨을지 아니면 알려 주셨을지. 근데 아마 저희가 하도 탕탕탕탕 해가지고
0: 탕탕탕탕탕탕탕탕.
1: 아 그런데 돌아온 탕자라고 돌아온지라가.

0: 말은 사실은
1: 네 여보세요.
2: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1: 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의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네.
2: 네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아 지금 쌍문동에 살고.
2: 아 쌍문동. 쌍문동이면 네. 저희 그 애청자
0: 유명한 곳
2: 미용실이 있는데 맞나요? 이발소인가 그 미용실인가?
1: 있습니다,
2: 지금 그 미용실에 있는 거죠?
1: 네.
2: 그 미용실에서 지금 커트 하시다가 원장님 네.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죠?
1: 네.
2: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미용실에 가셨네요.
3: 와.
0: 와 진짜.
2: 그 쌍문동 그 미용실이 정말 거기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단골이신가요?
1: 아 저는 단골인데.
0: 예.
1: 마침 이 시간대 이 방송을 한다 해서 보내봐라고 하시는.
2: 아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0: 야.
2: 오늘 이렇게 무교라고 쓰셨잖아요.
1: 네.
2: 교회를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가보셨나요?
1: 어, 뭐 몇 번 가봤어요.
2: 몇 번 가봤어요?
1: 네.
2: 어, 몇 번 가보셨고 지금 성인 돼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1: 그렇죠.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2: 바쁘다 보니까.
1: 네.
2: 쌍문동에 사세요?
1: 네네.
2: 쌍문동에서 항상 그 미용실을 이용하시는군요.
1: 네.
2: 저 가면은 항상 우리 방송이 틀어져 있죠?
1: 예, 틀어져 있습니다.
2: 어,
0: 아 이분 목소리는 완전히 예. 앞에 찬양 부르시는
2: 예예.
0: 아 그 목소리거든 완전히.
2: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안정적이시네요.
0: 그러니까 안정적이시네요.
2: 저희 지금 전국 생방송인데 전혀 긴장하지도 않으시고
0: 그러니까
2: 준비된 분 같아요.
0: 아 목사보다 훨씬 낫네.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2: 와. 자 일단 목소리 좋은 우리 4436번님. 아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커트는 다 끝났습니까?
1: 아 네 지금 하고 지금 예. 염색 바르고
2: 아 염색 바르고 있습니까? 아 와. 염색 바르고 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2: 아 그러시구나.
0: 야
2: 목소리 들어서는 흰머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분이
0: 그렇죠.
2: 또 염색까지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0: 그러니까요.
2: 자 오늘 이렇게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 선물을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백인수콧 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너무 많은데?
2: 예. 좀 많게 보이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있는 척 좀 했습니다. 예.
1: 네. 여기서 유산균 할게요.
2: 유산균.
3: 유산균.
0: 알겠습니다. 예. 네.
2: 아.
0: 와.
2: 자, 유산균. 예. 4436번님. 4436번님.
1: 네.
2: 그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1: 일단 여기 오면 마음 편해요.
2: 왜 마음이 편해요? 왜?
1: 일단 여기가
2: 네.
1: 일단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2: 아,
0: 와, 탁월한 선택 주셨습니다.
2: 그러니까 네, 원장님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시나요? 원장님 듣고 계세요?
1: 예, 네, 지금 듣고 계세요.
2: 듣고 계세요? 아, 와, 그러니까.
0: 야, 진짜 탁월한 선택.
2: 실력도 탁월하고 그분이 좀 밝고 저는 솔직히 원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0: 저도 못 만났어요. 저도.
2: 근데 그분이 좀 밝고 예. 친절하고 혹시 그러신가요?
1: 네.
2: 그렇죠.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력까지 탁월하시는구나.
0: 그렇구나.
1: 그게 예수님 느낌이에요.
0: 와. 야, 완전.
3: 와. 여기 쌍문동.
2: 쌍문동, 네. 쌍문동.
0: 유명한 데예요, 거기.
2: 저도 거기 가서 컷하고 싶다, 진짜.
3: 아. 저도 한번 그러니까. 머리 한번 말아보고 싶어요. 네.
2: 자, 오늘 4436번님 이렇게 오늘 다른 시간대보다 딱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퀴즈 할 때 원래 그리고 저희가 다른 요일에 퀴즈를 하는데 네. 오늘 딱 수요일로 바꾼 날이에요.
0: 와, 진짜
2: 오늘만 이거. 수요일에 하는데 오늘 4436번님이 전화 연결됐어요.
1: 제가 운이 좋네요.
2: 이게 절대 이게
0: 우연 아니에요.
2: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4436번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1: 응?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436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1: 있어요.
2: 누구요?
1: 애들은 다녀요.
0: 와.
2: 아, 자녀들 다니고 있어요?
1: 네.
2: 자녀들이 아빠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던가요?
1: 아, 예전에는 갔었는데 예. 지금 일 때문에 애들은 부산에 있어서
2: 아.
1: 네.

0: 벌써 애들이 다 컸군요.
1: 아, 뭐 크진 않은데 아직까지 성인은 안 됐어요. 아,
0: 성인은 안 됐는데 부산에 있어요.
1: 네. 네.
0: 아, 그렇군요. 애들은 자녀들은 몇 학년인데요?
1: 어, 큰 애는 이제 고3이고
0: 예.
1: 네, 작은 애는 고1.
0: 예. 다 둘 다 부산에.
2: 부산에.
1: 네.
0: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0: 아,
2: 아마 우리 애들이 기도가
0: 그러니까
2: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추신 것 같아.
0: 애들이 옛날에는 다니자고 했지만 지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 왜냐면 성 이제 애들이 네. 성숙해지면 이런 게 있거든요.
0: 엄마는요? 애들 엄마는?
1: 엄마도 같이 다녀요.
0: 다니고 있고.
2: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0: 이거는
2: 진짜.
0: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2: 그렇지.
0: 4436번님 이제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그 쌍문둥 거기 간 것도 그 수많은 미용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2: 아, 사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은.
0: 예.
2: 어제였잖아.
0: 우리가 수요일 날 안 하거든요.
2: 예.
0: 처음이자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2: 예.
0: 4436번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맞춰 주셨구나.
2: 아, 불려두셨다. 불러주셨어.
0: 그러니까.
2: 이거 이거요.
0: 예.
2: 진짜 아버지 마음 아버지께서
0: 그러니까. 예.
2: 다 부르신 것 같아.
0: 혹시 우리 고1, 고3 딸들 둘이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0: 아, 그러니까 애들 둘은 혹시 같이 살아요, 둘이? 아니면 따로 살아요?
1: 네, 네, 네. 아, 같이 살아요.
0: 같이 살죠?
2: 예.
1: 네, 네.
0: 애들 뭐 선물 하나 좀 보내고 주고 싶은데.
2: 아, 그러니까 네. 애들 선물.
3: 어, 좋아요.
0: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뭐 보낼까요?
2: 아. 네?
1: 아. 뭐가 좋을까요?
0: 애들한테. 그 애들 머리도 두뇌 발달에 좋은 견과 세트 어때요?
1: 아, 네, 네. 그거 괜찮네요.
2: 아, 좋네요. 좋네요.
0: 그리고 예. 예. 이번 주부터
2: 예.
0: 우리 네. 애들에게 얘들아 나 한번 이 방송에 연결돼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1: 네.
0: 그렇게 한번 딱 한번 선포 한번 하시죠.
2: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
0: 예?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예,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같이 하시죠.
1: 아, 네네.
2: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2: 죽으심으로
1: 죽으시므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함으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그리고 네.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딱 말하면 애들이 기절할 것 같아.
0: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3: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아내분도 혹시 남편분이 교회 가시기를 가끔 얘기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0: 얘기는 한 적 없어요.
2: 와 진짜.
0: 와 이분은 정말
2: 진짜.
0: 대단하신 분이네요.
2: 예.
0: 바가지 팍팍 긁을 수도 있는데.
3: 그렇죠.
0: 예.
2: 와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제 이분한테는 4363 36번한테는
0: 예.
2: 최고의 사실 기회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2: 예. 예.
0: 자, 우리 4436번님.
1: 네.
0: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한번 본인이 한번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시면 어떠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아,
2: 감사합니다.
3: 박수!
2: 감사. 와, 진짜.
0: 혹시 그 아내분이 다니는 교회도 쌍문동에 있나요?
1: 아니요. 부산에 부산. 영락교회라고.
0: 아내분도 네. 부산에 계신다고요.
2: 아, 그래. 애들과 같이 공부하고.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빠는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1: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0: 한 달에 한
2: 예,
0: 번.
2: 예.
0: 그 한 번이 언제예요?
1: 날짜는 지정되어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휴무 때 맞춰가지고
0: 예.
2: 예.
0: 그래서 조만간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그 부산 영락교회
2: 예 부산 영락교회
0: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1: 아 네네.
0: 그 다음에 사시는 곳이 쌍문동이라면
1: 네.
0: 여기 계실 때도
3: 그
0: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교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네.
2: 예, 감사합니다. 예. 아우.
1: 와우.
2: 진짜. 와우. 와. 예. 이게 예. 막 떨려 떨려. 예. 예. 아, 그러지 않죠.
1: 오늘 어떻게 염색 잘 되고 있습니까? 염색 잘.
0: 아,
1: 예? 무슨 색깔로 하고 되고... 계세요?
0: 아, 와인색으로.
1: 와인색.
3: 오, 갑자기.
2: 진짜 멋. 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3: 예. 네.
2: 이분은 예. 아파요. 예, 예. 이제 교회 나가서 찬양 딱 부르시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예, 예. 진짜 좋다.
1: 아, 그렇구나.
2: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예. 이제 그 주소를 본인 받는 주소 한번 유산균 또 아이들 받는 부산 주소 한번 이렇게 두 번 한번 보내 주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와.
3: 와, 이런 야. 일도 있군요.
2: 예,
3: 진짜.
2: 진짜.
1: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2: 아, 아내 기도, 네. 애들 기도
1: 몰고 몰다가 예.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2: 분명히 마음에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 예.
2: 아내도 기다려주고 애들도 기다려주고 예.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야, 참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맞추신 와, 것 같아요.
1: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2: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
1: 예.
2: 예. 와, 또 우리 해야죠 또.
1: 자, 예. 할까? 이분 한번 해볼까요?
2: 예, 예. 방학. 2773번님. 예. 아, 일반전으로 갑니다.
1: 자, 일반전으로.
2: 아,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주님께 부르시는 그 시간 봄이 왔습니다. 예.
1: 여보세요?
4: 네.
1: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1: 지금 방송 듣고 계셨나요?
4: 어, 네네. 근데 지금 안 듣고 있어요.
1: 아, 아까 듣다가 지금 잠깐 나오셨군요.
4: 어, 그때 운전 중이었어가지고.
1: 어, 지금은 이제 운전 끝나셨고.
4: 네네.
1: 어느 지역이세요?
4: 저 여기 경기도입니다.
1: 경기도 어디요?
4: 여기 용인이요.
1: 용인.
2: 용인. 예.
1: 지금 방학이라고 써주셨는데 본인 방학 맞으세요?
4: 네.
1: 어, 몇 년 방학이세요?
4: 어떤 거요?
1: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이?
4: 몇 년 방학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1: 아, 방학이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1: 교회 방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2: 교회를
1: 어, 바로 끊으셨는데
2: 예.
1: 다른 분인가?
2: 아니야. 이분이 어,
1: 착각하신 거 같아요.
2: 착각하신 거 같아요.
1: 착각하신 거 같아요.
2: 예. 예, 예, 네. 예.
1: 자, 그러면 제가
2: 예.
1: 다른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2: 예.
1: 다른 분에게.
2: 예, 예, 예. 아, 교회를 다니다가 예. 안 다닌 분들을 방학이라고 이제 보통 네. 표현하는데 예, 1년 방학생이 있네요.
1: 자, 아, 이분한테 해볼게요. 이분한테.
2: 예, 예. 네. 예. 참 휴교래 또 이게 휴교라면 교회가 지금 없어진 거?
1: 짧게 방학이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2: 예, 잠시 교회. 어, 다시요. 자, 예.
1: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2: 예. 네.
3: 목사님 이렇게
2: 예.
3: 전화 이렇게 누를 때 너무 떨리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저는요.
3: 어, 긴장되고
2: 그래, 저는 그걸 안 누르지 않잖아요. 저 그래 제가 전화 어, 안 누르죠.
3: 저도 못 누를 것 같아요.
2: 저 전화 못
3: 떨려가지고.
1: 자, 여보세요.
5: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국번입니다. 국번을 어? 확인하신.
1: 어
2: 이상하다.
1: 잠깐만요.
2: 예.
1: 분명히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했는데
2: 예.
1: 제가 수화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2: 예.
3: 네.
1: 한번 해보도록
2: 아, 그래 저는 못 눌러. 제가 하도 이 손가락이 커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막 두 개씩 눌러.
3: 봐.
2: 두 개씩 눌러지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어, 됐다.
3: 어, 되는 것 같아.
1: 자 이번에 신호 갑니다.
3: 이렇게 신호 갈 때 너무 떨려요.
2: 예, 맞아.
1: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예. 저 극동 방송 김인수 PD입니다.
6: 예.
1: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6: 예.
1: 예. 어. 교회 휴교라고 하셨어요. 휴교. 어. 응? 몇 년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6: 아니, 몇 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1: 예.
6: 잠깐 뭐야 산불 감시원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1: 예.
6: 못 나가고 있거든요.
1: 아. 산불 감시원 나가는 바람에
2: 아.
1: 그렇죠. 원래 잘 다니시는 분인데 아.
6: 잘 다니는 게 이제 주일 예배.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갔었다가
1: 예예.
6: 그 이제 산불 감시원
1: 하시느라고 지금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6: 못 나가고 그냥
1: 아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6: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주일부터는 나갈 수 있어요.
1: 아 이번 주부터 나갈 수 있군요. 예.
6: 예.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6: 그러니까 방학은 아니고
1: 네네.

0: 예.
1: 네.
2: 장학은 아니고 예. 잠깐 이제 휴교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쓴
1: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전화 다시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0: 예, 감사합니다. 와, 예. 저기 지금 봄이면
1: 예.
3: 네.
0: 11월부터 아마 봄까지 이렇게 산불이 많아가지고
3: 네.
0: 아, 이게 산불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마다 감시하는 분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도
3: 네.
0: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은
3: 또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예, 예.
3: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0: 예.
3: 원하진 않지만 그런 방학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아요.
0: 예.
1: 자 이번에 이제 또 방학생
0: 예.
1: 방학생 네. 5825번님 5825번님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1: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셨군요.
4: 아, 네, 많이 들어요.
1: 본인이 지금 방학생 맞아요?
4: 네.
0: 아 근데 방학생들이 기쁘겠잖아 받으시나.
1: 그러니까.
0: 아, 나 이거 전혀 지금 분위기가 아니야.
1: 지금 막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0: 그렇지.
1: 당첨돼 가지고 네. 전화 받는 그런 느낌인데.
4: 아 제가요?
1: 예. 아 아무튼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해요.
4: 아 저 전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못 했어요.
1: 몇 년 지금 방학 몇 년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4: 사실 오래 쉬었다가
0: 예.
4: 좀 찾아서 다녀보려고 했다가 예. 안 돼가지고 다시 쉬고 있어요.
0: 아 열심히 쉬다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다 열심히
1: 그러니까 쉬고 올 한 해요? 올해? 2026년?
4: 상당히 많이 쉬다가
1: 아 올해 쉬다가
0: 올해
1: 몇 년?
4: 네네 몇 년요?
1: 예.
4: 아 창피한데.
1: 아니 저희는 창피할 게 없어요.
0: 뭐 우리 60년도 쉬니까
1: 방학이 길면 길수록 저희는 막 환영하고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예.
4: 아 네.
1: 예. 몇 년인데요?
4: 한 20년.
0: 20년. 아 20년은 뭐 그냥 기본입니다. 예, 그냥.
1: 그렇죠.
0: 예.
1: 20년이구나 뭐 이 정도. 저희가 50~60년도 있기 때문에
0: 아, 네. 한 세대를 쉬셨네 근데.
1: 그 무교가 짱이긴 한데 아무튼.
0: 예.
1: 네.
0: 예.
1: 자 20년이고. 네. 다녀보려고 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군요.
4: 다녀보다가 다시 쉬게 됐어요.
1: 아.
4: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0: 아 무슨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1: 전라도
4: 여기 대전이에요.
1: 대전.
0: 아와와
1: 대전이구나.
0: 좋아요.
1: 대전.
4: 네.
1: 오케이
4: 네.
1: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있었고 극동 방송은 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극동 방송은 예전부터 듣다가 이제 쉬면서 또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돼서
1: 예, 예.
4: 못 듣다가 이제 한 3~4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죠.
0: 예.
1: 계속 듣고 계셨고
0: 왕의 청자시네.
1: 이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것도 좀 듣고 계셨군요.
4: 네.
1: 참고 참다가 오늘 한번 내가 보내보자. 도전 한번
4: 하셨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1: 잘하셨어요.
0: 진짜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
0: 예. 이분에게는 딱 맞아 지금.
1: 자 우리 선물도 어떤 선물이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4: 저 잘은 이거 좀 받아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1: 아니 20년 방학생이면은
0: 아 받으셔. 네. 나중에 뭐, 꽃방울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1: 거의 뭐 이건 네. 뭐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4: 그 주얼리 세트 받고 싶어요.
1: 어떤 주얼리. 거요?
0: 네? 주얼리.
1: 알겠습니다.
0: 예.
4: 네.
0: 와.
1: 혹시 본인만 방학생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분 중에서 방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4: 방학생 있는데 통화는 못 해요.
1: 아, 뭐 예, 괜찮습니다. 통화는 못 하지만은 가족들이 네. 좀 방학생이 있어요?
4: 네.
1: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4: 네, 같이 쉬고 있어요.
1: 같이
4: 지금.
1: 누구랑? 남편이랑?
4: 네.
1: 자녀들은요?
4: 자녀들은 먼저 다 가고 있으니까 갔으니까 그냥 그렇고요. 둘이 살고 있는데
1: 남편이 쉬고 있구나. 아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4: 네.
1: 우리 주얼리는 우리 5825번님께 드리고 남편
0: 네.
1: 선물도 좀 챙겨드리려고.
0: 와우.
3: 와.
1: 남편 선물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방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이 딱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예, 딱 방학생들 드릴.
4: 아, 그러면 유산균.
0: 오케이. 유산균.
3: 오, 와, 유산균. 와. 네.
0: 네. 야, 딱 남편분에게 정확히 딱 맞네 그냥.
1: 자, 그러면 5825번님 예. 우리가 대전에서

0: 대전 네. 극동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5825번님과 남편분이 교회 가실 네. 수 있도록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저희가 이제 전화 드렸어요.
0: 아, 잘하셨어요.
2: 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0: 이제 저희가 무슨 동에서 하세요? 혹시 대전에?
1: 관저동이라고요.
0: 관저동.
2: 예. 이따 네. 주소 네. 보내주시면
0: 관저동.
2: 예.
0: 근방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저희가 예. 건강한 교회
2: 건강한
0: 한
2: 교회.
0: 두세 군데 예. 저희 또 대전 극동 방송과 잘 연결된 교회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 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우리 예. 목사님과 함께 드리시죠.
2: 예, 저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0: 아,
2: 드디어 20년 만에 부르시네.
0: 그러니까 5825번님은 예. 뭔가 좀 어머니 같은 좀 포근한
2: 예 맞아 완전 권사님 타입이야.
0: 그러니까
2: 완전히
0: 포근한 목소리로 예.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 분들하고 아주 잘 그 교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2: 아, 이분이 교회 딱 들어가면 그 교회가 완전히 확 빛이 날 것 같아.
0: 네네네.
2: 예.
0: 저희가 교회를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1: 네.
0: 이번 주부터 혼자든 남편이랑 꼭 남편 안 간다고 해도 일단은 혼자 꼭 네. 가셔야 돼요.
1: 노력해 보겠습니다.
2: 노력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냥 무조건 네. 가셔야 돼. 네. 그래야.
0: 무조건. 네. 네. 저희는 강압적인 방송.
3: 예. 네. 강압적인 방송. 무조건.
0: 그래서 일단은 혼자는 가셔야
2: 그렇죠.
0: 그다음에 남편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아, 남편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러면 이제 또 늦어지거든요.
2: 또 20년, 네, 40년 가버려
0: 그러니까.
2: 그냥요.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로 약속.
2: 약속.
0: 네.
1: 어디로 가요?
2: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0: 그러니까
2: 오늘
0: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예. 거기서 네. 딱 골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 주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저기 갔다가
2: 그래서
0: 아, 좀 예. 내가 여기가 좋다. 그쪽으로 예. 가시면 네. 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2: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2: 예, 네. 감사.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다리셨네.
3: 네, 꼭 가셔야죠.
2: 예, 가셔야죠. 네. 예, 안 가실 수 없어. 꼭 네. 가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포근한 이분이 그 교회 가면
0: 네.
2: 그 교회가 문이 확 열릴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
0: 예.
2: 예. 또.
0: 한 분만 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예.
0: 한 분을 더 누구를 연결을 할까? 이분은 아까 우리가 전화 연결을 안 했던 분인 것 같은데.
2: 예.
0: 그렇죠?
2: 예, 맞아요.
0: 이분은 예. 안 했던 분이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을 알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2: 저도.
0: 네.
2: 아, 저도 가고 싶어 지금 급집에.
0: 쌍문동 미용실 이름 가르쳐 달라는 분이 지금 쏟아집니다. 네. 쏟아져요.
3: 와.
0: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쌍문동 우리 저기 집사님 권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좀 아 이게 보내줘봐요. 아이고 그냥 열어봐. 아이고 예.
0: 제가 한번 방송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을 밝혀서 좀 이렇게 알려드려도 네. 되는 건지.
2: 예.
0: 자 일단은
2: 예. 일단 한번 또
0: 6417번님께 저희가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641.
4: 고객님 전화번호를 늦게.
0: 자 오늘 전화기가
3: 네.
2: 예,
0: 일단은 수화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예. 네. 야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뭐
0: 네.
2: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네. 그래도 해봐야 돼.
3: 또 어떤 분과 연결이 될지
2: 예.
3: 궁금합니다.
0: 신호 가죠?
2: 아싸. 네. 아싸. 네,
0: 신호 갑니다. 6417번님. 6417번님에게
5: 네, 혹시
0: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극동 방송 네.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네.
0: 방학이라고 주신 분 맞죠?
5: 네.
0: 오늘 지금 꽁트 듣고 지금 문자 준 거 맞아요?
5: 네.

0: 정답이 오늘 뭔가요?
1: 정답이요? 예. 방학 아닌가요?
0: 예?
1: 방학 아닌가요?
0: 방학. 방학도 정답이긴 한데 오늘 꽁트 들으신 거 맞죠?
1: 어중간하게
0: 아 꽁트를 좀 늦게 듣고 아까 네. 제가 뒤늦게 이제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셨구나.
1: 네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1: 네, 2년 됐습니다.
0: 2년 됐어요.
2: 2년, 2년 됐어요. 예.
3: 그 지역은 어디신데요?
1: 전라도 광주입니다.
3: 광주.
0: 오늘은 다 이렇게 목소리 좋은.
3: 어, 그니까. 아니, 이분은 찬양하다가, 네. 예, 시험 들었는지 이렇게 다 조금 2년 동안 쉬신 것 같아요.
0: 가수하다가 지금 예, 예. 안 다니시나?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3: 그니까.
1: 감사합니다.
0: 직장인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시간에 어떻게 일하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1: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0: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교회를 잘 광주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2년 된 거예요?
1: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최근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0: 어떻게요? 누구 소개로?
1: 어머니 때문에.
0: 어머니?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고
1: 네.
0: 교회 권사님이시고
1: 사모님이십니다.
0: 사모니.
3: 아,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 얘기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목사님 아드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3: 아 주여.
0: 예 주여 나왔습니다.
3: 주여.
0: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3: 그럼 아 그러면 그러면.
0: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3: 아 그러면.
0: 예.
3: 뭐.
0: 근데 우리 6417번님 저희 프로그램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의심도 없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1: 네.
0: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1: 예. 네.
3: 예.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같이 기도하시죠.
0: 예.
3: 좋으신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2: 아멘.
3: 아멘.
2: 아멘.
0: 예, 아 우리 6417번님 오늘 네. 꽁트가 돌아온 탕자였어요.
1: 네.
3: 맞아요.
0: 정답이 탕자였고, 제가 볼 때 우리 6417번님 옛날에 좀 교회 오빠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3: 아, 그래도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좋고 보니까. 하시니까 예, 예. 교회 오빠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꼭 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꽉 안아드리는 그런 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예.
3: 예.
0: 저희가 선물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선물은 고를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전화 연결된 김에
3: 예.
0: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요.
3: 예.
0: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3: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오늘 문자 주시고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지난번에 저희가 뭐 장로님도 통화가 되기도 하고
2: 네.
3: 예.
0: 방학한 장로님.
3: 맞아요.
0: 전도사님도 통화가 됐어요.
2: 네.
3: 예.
0: 오늘은 이제 목사님 아들도.
3: 목사님.
0: 예.
3: 네.
0: 네. 네.
2: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3: 그럼요.
2: 보면.
3: 그럼요. 네.
2: 잠시 방학.
0: 예. 네.
2: 근데 항상 계약은 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0: 거죠. 우리 돌아온 탕자 기다립니다.
3: 예, 네. 기다립니다.
0: 자, 오늘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43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주천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영호 목사님께서

함께하며 북한을 향한 성경적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다가올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버려진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의 비참한 버림을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버려짐의 아픔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에 집중되어야 될 줄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여곡절 또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았기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서울 바흐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소나타 BWV 1031번의 시칠리아노 준비했습니다.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아나타 프리스트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소나타 BWV 1031번 시칠리아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 G마이너 작품번호 52번 가운데 2악장 론도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5곡을 남겼습니다. 이 5곡이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곡을 통해 베토벤의 음악의 특징들 또 음악이 변화해가는 그런 사조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오늘 함께 하실 2번은 초기에 쓰여진 작품으로서 특별히 베토벤이 첼로와 피아노를 아주 동등한 관계로 설정해서 만든 그런 작품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전 시대에는 피아노가 첼로를 이렇게 보조한다라는 반주의 역할이 강했는데 베토벤은 이 작품을 통해서 함께 동등하게 연주하고 때로는 대입법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제스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작품은 두 악장밖에 있지 않는데요. 이러한 점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초기 양식에 속하지만 강렬한 감정과 또 극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작품의 성격을 보면 아마 고전주의의 형식 안에 낭만주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 G마이너 작품번호 52번의 2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연주, 스비아투슬라브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 G마이너 작품 번호 52번의 2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의 저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호 작시의 김동진 작곡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왈츠 A 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34번 가운데 1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들으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두 찬송을 이어서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탕자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우리 빨간 카네이션을 단 어른들 보입니까? 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와 손들을 통해서 즐거운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저 전방에서 근무할 때인데 사단장님이 이제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저하고 우리 성당의 신부님하고 셋이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되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산장님으로서는 궁금한 것 같아요. 성직자로 불려주는 이분들이 어떻게 성자가 됐는가 이제 궁금해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됐냐고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친부님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요, 이제 이 길을 나선다 그럴 적에 어찌 보면 참 부모님께는 죄송스러운 거라 불효한다라는 느낌이 사실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놀랍게도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술 얘기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신부님도 이제 본인이 신부의 길을 걷겠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놀라고 그러면 아들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 길을 가려 그러느냐. 그 집은 캐톨릭 집안이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성찬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거기다 술을 나눌 성당은 그러니까 술로 인해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자신이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날 아버지가 술의 법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몸 잘 다스리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켜서 술을 먹는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노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로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술을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잔 하시면은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시고 늘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저희들이 좋았어요. 참 아버지가 흥이 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제가 목사가 된다라고 고백한 날 이후부터 술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아버지가 술을 가르쳤다고 그러고 저는 아버지가 술을 끊었다는 얘기. 서로 내용은 틀리지만 그 자식의 걸어가는 길을 아버지로서 또 염려도 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느꼈다. 그 고백을 이제 한 셈이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는 역할이 중요해요.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려면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님, 내 아버지보다 더 괜찮은 아버지인가? 그런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아니 가정이 뻗어 나아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보다 그 자녀가 더 좋은 부모가 돼야 가게가 뻗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 시절에 더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더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게 사랑으로 나를 키웠던 부모님의 큰 은혜 앞에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채울 수 없는 제가 도울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부권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곡해지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두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존경을 아낌없이 드리되 동시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또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잘 감당하심으로 더 복된 가정으로 흘러내리는 번성하는 가게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른바 탕자의 아버지이신데 자 한번 본문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시고 건강한데 억지로 빼앗듯이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져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절에 아버지와 그 사이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서로 알아보기 쉽지 않은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뭔가 알았어요. 그의 실패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제발 살아서만이라도 돌아와라 그런 마음으로 내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아들이 떠나갔을 적에 아버지로서는 화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 네가 아직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 이렇게 썼어? 그리고 다 낭비하고 돌아왔어? 아버지가 화가 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응? 진짜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아? 다 잃어버리고 왔어? 예이, 심은 대로 거뒀구나. 인과응보지, 쌤통이다. 책망하고 매를 들었을 법한데 이제 그러면 복음은 아니죠. 놀랍게도 이 아버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실패를 한마디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저 감격해야 할 뿐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 아들,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하는, 책망할 아버지를 기억했다면 이 아들은 아마 돌아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오기로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나선 아들, 돌아오려고 할 적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를 실망시켰지만 뭔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는 이 아들 돌아올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예요. 회개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나 같은 걸 안 돼. 에이, 이게 뭐야? 자기의 실망한 거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돌이키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의 용기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서 이 아들이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아버지 집에 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기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갈 용기를 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바라보면은 이 아들은 아주 율법적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요. 자,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에게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노예로 그냥 받아주시죠. 이게 아들의 생각. 이거는 율법적인 생각인 것이죠. 당연히 맞는 마음이에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자식아 잘못했어. 왜 그렇게 살았어? 이것밖에 못 되는 게. 율법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아들은 그거를 깨달아 알고 있고요. 정말로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그 다음 절 22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무슨 아들 자격이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노예 하나로 삼아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아버지는 아들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옷을 새로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다시 끼워줘라. 신발을 신켜라. 종들 향해서는 얘들아, 저거 양 잡아서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의 일방적인 행동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들은 죄인됨을

자책하고 아파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내가 얻었다라는 그거 하나에 깊이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만일 이때 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요, 차라리 저를 매질하든지 책망하든지 좀 때려주세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율법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양 아버지가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아들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지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죄송해서 앉아있기 거북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염치불구하고 거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나와서는 제가 당신의 자녀인 것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말 염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자식 돈을 다 낭비해서 그렇게 잘못 살아서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의로움 넌 형편없어, 악한 마귀 사단은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온 것을 반겨주시거든요. 그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이에요. 그것으로 이쪽에서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저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내게는 분명히 부족함과 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탕자는 잘난 게 없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의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용서하시는 아버지, 재산을 다 잃고도 여전히 아들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아버지, 이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예요.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동력이 뭡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진리를 구합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뭔가 온갖 수고를 다 해서 내가 한번 깊은 진리에 도달해야지, 그런 깊은 인생의 탐구, 도전, 헌신, 봉사,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신앙길로 인도하는 동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독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우리를 신앙하게 하는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에겐 없다는 거예요. 전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용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니까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렸어요. 벌써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사실 이 아들 진짜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는 회개할 용기도 없고 회개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아주니까, 용납하시니까 거기에 용기가, 고백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 입은 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품에 거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 고백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이같이 아들이 아들 되고 아들 노릇하게 하고 아들 됨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잠시 그 품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 봐야 되는가 싶은 속에서 그냥 울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그를 회복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독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발견되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여기 믿음은 믿습니다. 제가 잘 믿을게요. 우리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뭐예요? 이런 죄인을 용납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린 사랑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내 헌신과 열심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 시간 아들을 품에 안고 있어요. 아들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복권시키려고 종들에게 모든 것 다 지금 얘기하고 막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아버지의 심장의 박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서 종들에게 외치면서 집안에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그 잔치가 너무너무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 요구 없이 나를 아들로 영접하시다니 정말 이 못되고 어리석은 이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니 거기서 비로소 이 아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의 이제 신분만이 아니라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신앙의 핵심 진리예요.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격 조건이 안 되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윤리가 아닙니다. 탕자의 도덕생활, 그의 나름대로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죠. 이런 나를 아버지가 사랑하세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이 녹아들어가면서 마침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믿음 속에 거기 신분이 복권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목표와 방법과 모든 열정들이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슴을 적시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이게 정신 차려지면서 벗을 것 벗고 싶고 떠날 것 떠나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붙들고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돌아와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왔다고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버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돌아왔어? 정말 잘했다. 지난 날은 잊어버려. 너는 내 아들이야. 끌어안고서는 펑펑 우시는 그 아버지. 과거를 묻지도 않고 뉘우쳐라, 잘해라 권고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우리를 정말 충만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1, 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지난날의 잘못을,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야 되고 책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긴 용서해 주겠다만 너 자백해라, 너 잘못했고 시인해라, 이거 지금 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바른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 그 품에 안겨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속에 녹아들어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린 과거를 내가 왜 기억합니까? 내가 왜 그것에 붙들려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는 과거를 무엇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까? 지금 주 앞에 나왔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도말했다, 다 그 문서 태워 없애버렸다, 나는 기억 안 한다. 성경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늘나라 심판이에요. 아니, 당시 종교적으로 의로운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열심히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 율례를 강조하고 그거 지킨다, 내가 특별하다, 내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 그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한들 그 선이 완벽한 선이 되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게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범했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 키워가는 과정에서 똑바로 잡아주겠다고, 요 고쳐서 제대로 하겠다고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근데 그 누른 것은 임시적으로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어른이 힘이 세니까. 그렇다고 아이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에 깊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구원 받지 못할 인간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어느 때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0: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우리에겐 없어요.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린 비로소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자, 우리의 가정을 잘 둘러보세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가 어울려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나같이 부족했는데, 내가 참 너무나 미안한 것밖에 없는데 함께 있어줘 고마워, 사랑을 고마워하세요. 그러면 갈라진 게 메워져요. 안 될 게 돼요.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잘 자라주어서 이 가정 속에 있어서 고맙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그 말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상대가 용납이 되어지고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 자아를 붙드는 그런 우리 가정이나 인생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요, 정말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내 주변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가정을 일깨워가는 온성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 없이도 삶의 편안과 혜택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길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결국 멸망에 이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만을 탐하는 마음은 공허와 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 속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를 영적 빈곤에 가두게 됩니다. 참된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시작되며 그분 없이 얻는

는 모든 것은 결국 공허로 돌아갈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첫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필립앱의 찬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크루스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부를 누려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기에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 차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할수록 영적의 빈곤함으로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마라나타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이승환이 노래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계시는 삶이라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에서 만나는 예수 세 번째 시간, 레아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지난주 설교에 야곱이 이제 먼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늘 사닥다리이신 주님을 만났죠. 이제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란 땅에 이제 한 우물에서 운명적인 여인을 만났어요. 누구겠습니까? 라헬이에요. 라헬. 아까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영어 성경으로 레이첼인데, 예, 이 인 피겨 몸매가 좋다는 거예요. 몸매가 아주 좋고 얼굴이 아주 예쁘다, 아름답다. 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니, 첫사랑인데 결혼하고 싶어서, 이 고대 풍습에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대금을 그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7년 무노동. 이 라반도 참 악독한 사람이죠. 이 자기 딸을 빌미로 이렇게 착취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했고, 첫날 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어요. 아까 성경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면 눈만 예뻤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눈만 예뻤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이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는 라반에게 따지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시집 못 보낸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네가 아내로 데려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라반의 계획대로 이 야곱은 다시 7년을 또 무노동을 합니다. 합 14년을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1년 연봉을 얼마로 계산해서 14년을 공짜로 그 힘든 목축 일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그냥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라헬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라헬이 어렸을 적부터 늘 비교당해요. 자신은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버지도 오죽하면 아 우리 딸을 누가 신부값을 지불하고 데려갈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에게 떠넘긴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딸이었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어요. 남편의 그 시선은 늘 라헬, 예쁜 라헬에게 가 있었고 라헬과의 침수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 이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레아입니다. 이러한 레아의 모습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현대인들,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표준이고 진리예요. 이런 레아의 비극과 현대인들의 경쟁 속에서 비교 속에서 지친 이 모습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이 다 먼지이고 티끌입니다. 진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가 뭐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비교합니까? 오히려 약한 자녀, 손가락이 아픈 자녀를 더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고 나만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부모님은 자녀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행복한 존재이지만 아담은 자기 스스로 기쁨도 만들 수 있고 행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데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인간은 이제 자신의 몸부림을 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영혼의 곤고함을 사실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고독과 허무함,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불안과 공허함, 헤밍웨이의 소설을 보면 큰 그러한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빈손이 되는 허무함,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혼을 심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된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가정 안에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남편 곁에 있었지만 버림받았어요. 야곱은 레아의 마음을 못 보았고 레아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레아를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고 아멘. 여기 누가 보았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레아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라헬만 사랑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외로움을 보셨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는 그 아픔을 보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면, 내 이름을 알아주면, 나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마음이 좀 우쭐해지지만 또 인정받지 못할 때, 외면당할 때, 비교와 경쟁에서 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레아의 그 참담한 자리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레아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 크고 웅장한 나무가 아니에요. 작고 부러지기 쉬운 아주 가녀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군사적인 영웅이나 다윗 같은 강한 군주를 기대했지만, 큰 나무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왕, 임금의 위풍당당함이 없었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초라한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매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런 모습을 보지요.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냥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인정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거절당했고 조롱당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예,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멸시받는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신성을 지니신 삼위일체 예수님이,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구주로, 죄인의 친구로, 나와 가장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멸시받고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아야 될 존재예요. 영원히 저주와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심판을 담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지옥까지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는 사랑 얼마나 클까요? 야곱이 주는 사랑, 야곱의 참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매력적인 라헬만을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죠. 이런 피조물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천지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가, 온 우주의 주인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참 잘생기고 키 크고 예뻐요. 그러면 야 예쁘다, 미스 코리아 보면 감탄하고 레아를 보면 야 못났다,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인간이 똑똑해서 어떤 인간이 공부를 잘하고 지혜로우면 야 너 대단하구나 감동받으시고, 좀 성적이 좀 모자라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처럼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자의 전능하신 신성으로 무조건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예언대로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닦아주고 목욕시키고 씻어주고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탕자를 끌어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추함을 가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내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값으로 산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세상은 버려도 예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자꾸 비유하냐면 나는 남자인데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저 사마리아 수가성 땅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5번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정식 남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보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그렇게 곤고하고 외로워서 오히려 사람들 눈을 피해 있는 그 여인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레아와 같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사람의 인정이라는 샘물 세상 남편이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샘물 마셔도 마셔도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함을 주는 진짜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패배자의 움츠린 모습을 버리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려고 어떤 노력을 다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 남편. 남편 사랑, 사람의 사랑.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집착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이 아들 낳아줬으니까 내가 사랑받겠지, 사랑받겠지, 사랑받겠지. 야곱은 잠자리는 같이 했지만 아들은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만 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갈망해도 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구나. 35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자, 시작.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남편에서 이제 어디로 바뀌어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인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는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사람 인정, 남편의 사랑, 집착이 없어요. 이제 레아는 깊은 갈망의 대상을 남편이 아니라 참신랑 대신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레아의 사랑이 갑자기 뭐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막 갑자기 막 안 그러던 남자가 바뀌어가지고 껴안아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레아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나를 보고 계신 분, 나를 위로하신 분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으로 이제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조건이 채워질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쟁취했을 때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진정한 찬송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공평한 것이 뭐냐면 라헬은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라헬의 태를 열지 않고 이 레아의 태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아를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아까 35절 마지막 절인데 보여주시면 누구를 낳았다고 했어요? 유다를 낳았는데 유다가 누굽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제 남편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규는 왕의 지휘봉입니다. 유다 너를 네가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네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바로 레아의 태를 통해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태를 통해 내 자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왕이 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왕, 영원한 심판자, 구원자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강대국도 있는데 왜 약소국인 한국 땅을 선택하셔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주님 다시 올 길 만드는 민족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에 라헬처럼 인정받고 똑똑한 자들 많은데 왜 나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을까? 이것이 신비입니다. 너의 자격이 아니다. 너의 조건이 아니다. 내 능력이 크고 내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0.001%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그 하나님을 보며 찬송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이 와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열고 영접하면 내 몸부림쳐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갈망해도 공허와 갈증뿐인 인생인데 그런데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가 꿈꿀 수조차 없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레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 나는 라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십자가에 나 대신 내가 대신 너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마 피 흘려 죽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볼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계산적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못 해줬을 때는 왜 다른 부모는 해주는데 못 해줄까? 왜 형은 사랑해주고 왜 동생인 나는 덜 사랑해줄까? 부부간에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건 없이 무한대로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자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결혼할 때 뭐라고 해요? 받는 배필이 아니라 뭐 하는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그 남편이 좀 못났으니까 네가 좀 채워줘라. 네 아내가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네가 좀 채워줘라. 예수님을 만난 자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녀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에게

0: 우리에게도 아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 내가 끌어안아줄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진짜 신랑이요 진짜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으로 강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때 많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조롱받을 때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레아가 조건이 안 바뀌어졌지만 여호와를 찬송한 것처럼,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앞을 못 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둠이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인도하실 천국도 여러분 맹인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을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환희 크로스비가 만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본 자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던 눈이 주님 바라보게 되었을 때 레아의 눈물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면 여전히 탄식 가운데 인생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사랑 받아들이면 감격과 찬송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채찍질해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망치는 줄도 모르고 채찍질합니다. 더 악착같이 공부해, 더 악착같이 노력해. 어떤 부모는 뭐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이면서 막 새벽까지 공부를 시킨대요. 성동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노력해야 인정받는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그런데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인정을 계속 구걸하던 그 레아가 이제는 그 하나님 받아들이고 찬송하는 인생 되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초림 예수님 오실 길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인정, 세상 사랑 구하는, 그러다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한계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오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여전히 도와주고 싶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게 하지 않고 마음 문을 열고 오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길 만드는 자로, 이 시대의 왕 같은 그러한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담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레아처럼 찬송할 때 찬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결국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시대의 레아와 같은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세상에선 용기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바로 담대함.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눈앞에 현실을 볼 때 움츠러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앞서는데요. 하나님께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함은 원래 강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먼저 가서 계시죠. 골리앗 앞에 다윗도, 또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상황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쌓아가는 거니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스틸 프레이즈의 목소리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 많은 분들이 묵상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정말 감사하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또 아버지랑 함께 할 때, 나의 형 누나들과 함께 할 때 기세등등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려 세상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만큼 힘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매일매일 담대함으로 승리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여러분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 세 가지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셔서 오땡완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 만약에 큐티를 하셨으면 오큐완 하셔도 되고요. 또 오늘 평안했다 하시면 오평완 보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해서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으로 출석 체크 받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수요예배를 한 교회에서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얼마 안 남았어요.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수요예배가 준비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조금 힘든데 수요예배 가지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총 7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멋진 안무와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니까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모두 받으시길 바라요.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네, 시작되고요.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갑니다. 오늘도 포항 극동방송 직원분들이 모두 다 제1교회로 함께 가게 됐어요. 포항 제1교회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수요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포항 제1교회로 7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을 오늘 과연 포항제일교회 수요예배에서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곡이 준비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가셔도 됩니다. 포항제일교회 본당에서 우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수요예배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공연도 보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9223번님께서 출석체크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한 출석체크가 올라왔어요. 오늘은 새신자의 신 시어머니께서 수요예배 성경 봉독하십니다. 우와! 주님께서 오늘 크신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새신자의 신 어머니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는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또 성경을 읽다가 참 마음에 엄청 감동이 오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 새신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있길 바랄게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저희가 외치면서 나아가는데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실 걸 믿고 저희가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7418번님 오늘 감사 완료 오가만 하시면서 항상 라디오 들으면서 은혜로운 퇴근했는데 요 근래 야근이 많아 오랜만에 인사드려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우고 수요예배 반주하러 갑니다. 맞아요. 우리 7418번님께서 반주자세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직장 생활 마치고 수요예배로 또 반주로 섬기시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7418번님 너무나도 축복하고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수요예배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3289번님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입니다. 홍사양 PD님 반가워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안 하고 있네요. 이번 주일 청년주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오늘 큐티를 하셨군요. 큐티 말씀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그러면 5가만 5천원에 5말완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맞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도 출석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는 진행 안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디오로 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샵 9030으로 여러분들 많은 댓글 보내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은 댓글 보내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8373번님께서 오찬완 오늘 찬양 완료. 포항제일교회 본당이 터져나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비록 저는 함께하지 못하지만요. 저도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오늘 또 수요예배 각자 이제 섬기시는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그치만 저희가 공연이 정기 연주회도 있고 이것만으로 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시간이

0: 괜찮으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 포항 제1교회로 오셔서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으로 함께 은혜로운 수요일 저녁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 코너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습니다. 오늘 준비돼 있죠. 여러분들의 수요일 퇴근길 또 수요일에 가는 길을 책임져 드리는 코너입니다. 놀라운 찬양 속으로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6시에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인데요.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믿음의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맞히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는 두 분 모십니다. TF워십팀 백승조 형제 임예정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승조 형제님 너무 반가운데 예정씨 네.
2: 반갑습니다.
0: 저번 주에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2: 저도 그리웠습니다.
0: 그렇군요. 잘 지내셨어요?
2: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0: 한 주간 좀 평안하셨나요?
2: 한 주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0: 열심히 살았다.
2: 네.
0: 저희가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5월 8일 금요일이었죠.
1: 그렇죠.
0: 저번 주 금요일 어버이날이었어요.
1: 네.
0: 혹시 좀 부모님 최근 근래 뵈셨을까요?
1: 이게 포항에 있다 보니까 뵙기가 어려워요.
0: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면 어렵죠.
1: 네. 그래서 그날 전화만 좀 드리고
0: 전화 드리고 네, 영상 통화 안 하셨어요?
1: 내년에는 제가 그러면 불효자는 웁니다.
0: 내년에 직접 뵈러 가시기.
1: 네, 그렇죠.
0: 요즘 살기 너무 바쁘셨죠, 사실.
1: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성규축제 네. 기간이었다
0: 맞아요.
1: 보니까
0: 축제였고 네. 또 중요한 그 임무를 맡으셨었잖아요. 축제 기간 동안
1: 그랬죠.
0: TF50팀이
1: 그랬죠. 또 감사한 섬김들을 했죠. 저희가 예배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섬김에서 또 부스 활동으로
0: 네.
1: 많이 많이 했습니다.
0: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한동대학교 축제하면 TF50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할렐루야.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응원해드립시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 시간은요.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가 라이브 찬양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1: 네.
0: 또 이 라이브 찬양을 통한 퀴즈도 준비되는데요. 찬양 속에 문제가 나오니까 모든 찬양 속에 귀를 잘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3289번님께서 아주 반가운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백승조 형제님 반가워요.
1: 와우.
0: 임예정 자매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3289님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1: 주제가 있죠.
0: 퀴즈의 주제.
1: 네.
0: 어떤 건가요?
1: 놀라운 찬양 속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0: 네.
1: 갈망입니다.
0: 갈망.
1: 갈망.
0: 갈망입니다. 네. 이 저녁 시간에 사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1: 맞아요.
0: 우리가 사실 어디서 이 방송 가장 많이 듣죠?
1: 어디서 많이 들어요?
2: 퇴근길?
1: 그렇죠, 그렇죠. 차에서. 퇴근길에서, 차에서.
0: 차에서 좀 많이 듣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퇴근길에 이제 한 주 하루에도 마무리를 하시고 또
1: 맞아요.
0: 직장에서의 고단함을 네. 풀어내시기 위해서 이 방송 많이 청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1: 네.
0: 은혜로운 저녁 되길 바라면서요.
1: 네.
0: 오늘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어떤 찬양 준비됐나요?
1: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찬양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준비한 찬양은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0: 목마른 내 영혼.
1: 네.
0: 제목부터 갈망이 느껴집니다.
1: 그렇죠.
0: 네. 어떤 의미로 이 목마른 내 영혼을 선곡하셨을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갈망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전적으로는 어떤 거를 간절히 원하고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나 이거 좋아해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 한편이 계속

0: 비어 있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1: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리
0: 아, 그럼요.
1: 승재원장님?
0: 저는 돌고 돌아온 돌탕이로서 네, 돌아온 탕자를 말합니다.
1: 돌탕이가
0: 네,
1: 돌아온
0: 돌탕이.
1: 탕자죠.
0: 네,
1: 아, 그
0: 아주 잘 알고
1: 기간
0: 있습니다.
1: 동안 갈망함을 느끼셨나 봐요. 주님을 향한
0: 그럼요.
1: 갈망을.
0: 그럼요.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제 인간의 영혼이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그렇게 이제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빈자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죠.
1: 네, 전도서
0: 네.
1: 3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 네.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0: 네.
1: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0: 맞습니다.
1: 네, 우리가 그렇게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을 사모하고 또
0: 네.
1: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0: 아멘,
1: 주님을
0: 아멘.
1: 향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우리 예정자매도 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을 좀 체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2: 아, 그럼요.
1: 네.
2: 저도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또 이제 뭐 취업을 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뭔가
1: 네.
2: 세상의 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계속 그러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1: 네.
2: 뭔가 끝도 없는 좀 그런 굴레에 빠졌던 것 같은데
1: 네.
2: 그때 이제 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과 또 영원을 소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맞아요. 저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분명 채워주시고
0: 네.
1: 그 속에서 평안도 허락하시죠.
0: 맞습니다.
1: 우리 9029번님께서요.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0: 와우.
1: 수요예배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1: 이번 주일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 세대 행복예배 특송으로
0: 우와.
1: 준비하는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0: 너는
1: 하셨습니다. 꽃이야.
0: 꽃이야.
1: 바로 불러주시네요.
0: 꽃사리야.
1: 역시. 네, 우리 너는 꽃이야 너무나도 좋은 찬양인데
0: 그렇죠.
1: 5월이라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네요. 지금 또 장미의 시즌이 왔거든요.
1: 맞아요. 보셨어요?
0: 보러 가고 싶어요.
1: 장미 어디가 예쁜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를 향하는 또그 갈망하는 마음 주님께서 먼저 알고 그
0: 네.
1: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 9029번님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주제 갈망인데요. 우리
0: 네.
1: 목마른 내용은
0: 네.
1: 찬양 먼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0: 네, 좋습니다.
1: 이 속에 퀴즈가 있죠.
0: 퀴즈가 있지요.
1: 오늘의 퀴즈.
0: 네.
1: 오늘의 퀴즈는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로쿠꺼 퀴즈.
1: 로쿠꺼
0: 네,
1: 퀴즈.
0: 돌아왔습니다.
1: 돌아왔어요.
0: 네,
1: 돌아온
0: 로쿠꺼 퀴즈입니다. 네, 로쿠꺼 퀴즈 이제 뒤집어 부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영원히가 뒤집히면 희원녀 이렇게
0: 희원녀.
1: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가사 속에서 뒤집어 불린 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0: 네, 있죠.
1: 목마른 내용은 여러분 가사 다잘 알고 계시나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0: 네, 아실 거라
1: 네,
0: 믿고요.
1: 찬송가 309장이고요. 혹시
0: 네.
1: 모르게 쓰시면 지금 309장 펼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쿠꺼 퀴즈 준비됐습니다.
0: 네.
1: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목마른 내용은 올려드릴게요.
0: 네.
1: 먼저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는데요.
0: 네.
1: 뒤집힌 가사의 원래
0: 원래
1: 가사를
0: 가사를.
1: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오늘 찬양 바로 올려드릴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오늘도 예정 자매님의 반주로 또 우리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1: 준비되셨으면.
0: 네.
1: 네.

0: 아멘.
1: 아멘. 아멘. 오, 아멘입니다. 오늘은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한 군데도 틀리지
2: 그렇죠.
1: 않고.
2: 아, 네. 정확하게. 네.
1: 틀린 부분을 틀리지 않게 잘 부르셨어요.
2: 참 어려운 거거든요.
1: 네. 그 혹시 그 부분만 한 번 더 불러주실 수 있나요?
3: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0: 아멘.
1: 좋은데요?
0: 아멘입니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께서 답을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퀴즈 저희 말씀드리죠.
1: 네.
0: 네.
1: 로코카 퀴즈였고요.
0: 네. 오늘 방금 전에 네. 우리 두 분께서 부른 찬송 중에 네.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그렇죠?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네. 원래 가사가 아닙니다.
1: 네.
0: 연습 많이 하셨나봐요. 그리고 오늘은 몇 글자죠? 정답이?
1: 정답이 다섯 글자입니다.
0: 네, 다섯 글자입니다.
1: 네.
0: 후렴에 나오고요.
1: 후렴이고요.
0: 네, 방금 전에 우리 뒤집힌 가사를 네. 두 분이서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찬송가 309장의 원래 가사가 무엇인지 네. 여러분들께서 맞히시면 됩니다.
1: 네.
0: 오늘은 다섯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객관식이 없어요.
1: 없습니다.
0: 주관식으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답 아시는 분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물도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1: 와우.
0: 네,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1: 풍성하죠?
0: 네, 맞습니다. 네. 더 풍성해졌어요.
1: 오.
0: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1: 네.
0: 오늘의 주제는 갈망이었고요.
1: 네.
0: 방금 그 후렴은 랑사의 예수예 였습니다.
1: 그렇죠. 랑사의 수예. 그렇죠.
0: 파이팅. 네, 여러분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신청곡 한 곡 올려드리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히스플랜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꽃이야 올려드립니다.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세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우창점에서 케이크 교환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로에 위치한 도르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송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2: 네, 오늘의 주제 갈망이었죠.
1: 갈망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를 드렸고요. 네. 또 어떤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와우.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 한 번 더 해주세요.
1: 치킨. 말씀드렸나요?
2: 저 먹고 싶어요.
1: 지금 보내세요.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정답을. 제가 한번 네, 한번 정상 참작해가지고 한번 네, 우리 치킨이 협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구 식마 치킨 포항 캐드죠.
2: 알죠, 알죠.
1: 아, 그래요?
2: 맛있어. 마, 너무 맛있어요.
1: 아, 정말요? 어, 저도 사실 안 먹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 치킨 협찬도 와가지고.
2: 와, 감사하다.
1: 오늘 6206번님께서 정답 맞히시면서 집에서 아들과 치킨 먹고 있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셔서 혹시 그 치킨 받으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퀴즈가 있었어요.
3: 그렇죠.
1: 록국거 퀴즈였는데요.
3: 네, 록국거 퀴즈.
1: 아까 퀴즈였던 부분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만.
3: 네, 좋습니다.
1: 네.
3: 하나, 둘, 셋. 랑사이즈. 갑자기 음치가 됐네.
1: 네. 네.

0: 갑자기 들어가면 헷갈리는
1: 거예요. 갑자기 음식이 돼버렸네요.
0: 네, 아무리 네, 그래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1: 랑사예수예.
0: 랑사예수예. 네. 바로 우리 원래 정답이 뭘까요?
1: 네, 원래 정답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0: 정답. 예수의 사랑이 정답입니다. 우리 0336번님 오늘 말씀 완료하시면서 예수의 사랑입니다. 와우. 첫 번째로 정답 맞히셨고요. 또 6206번님께서도 예수의 사랑 정답 보내셨습니다. 또 4563번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형제님.
1: 샬롬,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아멘.
0: 아멘.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고요. 또 8283번님 예수의 사랑. 제가 평소에 신나게 부르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참 좋네요. 여러분 혹시 또 듣고 싶은 찬송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1: 네, 남겨주세요.
0: 네, 또 준비를 해서 네, 우리 형제님께서 불러주실 수도
1: 코가리,
0: 있을 것 같아요.
1: 코가리 되고 있어요. 아니, 도와주세요.
0: 아니, 선배, 우리 찬송가 600장 넘게 했는데요. 그쵸?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또 함께 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1: 네.
0: 또 3289번님 예수의 사랑입니다. 정답. 와우. 또 그리고 우리 1372번님 예수의 사랑입니다. 정답이고요. 1767번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형제님?
1: 정답! 예수의 사랑이요.
0: 정답! 우리 2042번님께서요. 예수의 사랑.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예찬이가 되게 없어서.
1: 와, 예찬이.
0: 예찬이. 아멘.
1: 우리 예찬이.
0: 우리 예찬이 또 우리가 아는 예찬이 한 명 더 있는데.
2: 제 그렇죠, 오빠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 예찬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 아니시죠? 어머니. 우리 우리 예정 씨 어머니가 아닌가 했는데 아니겠죠. 우리 2042번님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여기는 청주입니다. 포항 다녀오고 예찬이가 또 가자고 하네요.
1: 아이고.
0: 청주에 사는 예찬인가 봐요. 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 아이고, 저희는 우리 포항 예찬이 보러 가야겠네요. 네, 이제 네.
0: 포항 예찬이, 청주 예찬이 모두 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6147번님 정답 예수의 사랑입니다. 정답 맞히시면서요. 예배드리러 갈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찬양합니다. 행복하네요.
1: 와.
0: 아, 찬양팀이신가요?
1: 와, 감사하네요.
0: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사랑이 정답이었는데요.
1: 네. 네.
0: 목마른 내 영혼, 갈망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불러봤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시편 기자에서
1: 그렇죠.
0: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네, 목마른 사슴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왜일까요?
1: 이제 그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0: 네.
1: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라고 합니다.
0: 아, 4월부터 10일까지 비가 안 내려요?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건기 속에서 사슴, 그것도 그냥 사슴이 아니라 암사슴, 새끼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네, 그런 사슴이 물을 찾아 산을 넘고 들판을 헤매야 되는
0: 네,
1: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합니다. 그 절박함을요.
0: 아, 그 절박함을 네, 네, 시편 기자는 네, 표현을 한 거군요.
1: 그렇죠.
0: 목마른 사슴이라고.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죠.
0: 아, 이 비하인드를 알고 또 말씀의 비하인드를 알고 들으니까
1: 네,
0: 목마른 사슴이 왜 목마른 사슴이라고 쓰였는지
1: 그렇죠,
0: 더 이해가 잘 갑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도 그만큼 갈망하는 마음을
1: 맞습니다,
0: 또 채워지길 바라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1: 네,
0: 사모해야겠죠.
1: 맞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주시죠.
0: 아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을 갈망하고
1: 아멘,
0: 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네, 영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와, 우리도 8027번님께서 예수의 사랑 정답하십니다. 네, 예수의 사랑에 안기고 싶어서.
1: 와.
0: 아, 떡볶이.
1: 우와.
0: 떡볶이 드신다고 떡볶이 우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지금 너무 배고픈 시간이
0: 이분은 배고프시거든요, 지금. 헝그리 정신으로 더욱더 방송에 우와,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할렐루야.
1: 와,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너무 은혜롭습니다. 수요 예배 가시면서
1: 와,
0: 이 방송 들으시면서
1: 네,
0: 네, 찬양으로 또 영의 양식도 채웁니다.
1: 네.
0: 또 떡볶이로도 육의 양식도 채우시는 8027번님 지혜로우십니다.
1: 부럽습니다.
0: 네, 우리 정답 자 중에 네, 선물 당첨자
1: 네,
0: 바로 발표해 볼까요?
1: 네.
0: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첫 번째 퀴즈에선 두 분입니다.
1: 와우.
0: 1767번님 그리고 6147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 주소와 이름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1: 네, 우리가 오늘은 목마름, 갈망,
0: 갈망을
1: 주제로 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고 있는데요.
0: 맞습니다.
1: 두 번째 찬양이 궁금합니다.
0: 네, 함께 나눌 두 번째 찬양 제목은요.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1: 내 모습 이대로.
0: 네.
1: 아, 이 찬양도 저희가 참 청년
0: 그렇죠.
1: 분들이 많이 불렀던
0: 네.
1: 찬양인데
0: 맞습니다.
1: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갈망과.
0: 네, 제가 갈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1: 네.
0: 들더라고요.
1: 오.
0: 네, 특별히 이제 저도 그런데 되게 약간 양심이 좀 민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성찰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1: 네.
0: 이런 마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복음의 은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시작될까요?
0: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1: 맞습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있죠.
0: 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0: 아,
1: 다 내게로 오라.
0: 주여.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또 그리고 아멘. 이렇게도 나와있습니다.
0: 네.
1: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0: 아멘. 진짜 감사하죠.
1: 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제가 또
0: 네.
1: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 계시는 분입니다.
0: 아, 아멘,
1: 우리가
0: 아멘.
1: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0: 갈망할
1: 때.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그래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이 준비됐는데요.
0: 네.
1: 우리가 이 가사에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형제님?
0: 그렇죠. 가사에도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1: 네.
0: 하지만 오늘은 가사와는 다른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가사와는 다른 퀴즈.
0: 네.
1: 저희가 네 퀴즈를 먼저 드리면 좋을
0: 그럴까요?
1: 것 같아요.
0: 네네, 좋습니다.
1: 내 모습 이대로 라이브 찬양으로 퀴즈를 드리는데요.
0: 네.
1: 어떤 퀴즈일지.
0: 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빈칸 퀴즈.
1: 오. 아, 점점 제목이 성의가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0: 빈칸 퀴즈.
1: 네, 네, 좋습니다. 빈칸 퀴즈 너무 좋아요.
0: 네, 제가
1: 퀴즈 내용이 풍부하기
0: 네.
1: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반비례하네요. 네, 퀴즈 내용.
0: 네, 질문을 드릴게요.
1: 네.
0: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빈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신다입니다.
1: 네. 빈칸이 있어요.
0: 빈칸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땡땡한 사람을
0: 네.
1: 사랑으로 품으신다.
0: 네.
1: 여기서 이 땡땡은 글자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0: 관련이 없습니다. 네.
1: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땡땡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는데요.
0: 네.
1: 객관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0: 객관식입니다.
1: 네 가지나 있습니다.
0: 와우.
1: 1번은요?
0: 강한.
1: 2번은요?
0: 성공한.
1: 3번은요?
0: 목마른.
1: 4번은요?
0: 인정받는.
1: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실까요? 1번 강한 사람, 2번 성공한 사람,
0: 오.
1: 3번 목마른 사람,
0: 주여.
1: 4번 인정받는 사람.
0: 와.
1: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0: 네.
1: 네, 1번 강한, 2번 성공한, 3번 목마른, 4번 인정받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0: 네.
1: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 찬양 저희가 올려드리면서 이 정답을 조금 더 유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오늘따라 이 가사가 왜 이렇게 더 와닿는지
1: 아, 그렇죠.
0: 갈망을 주제로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네. 더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네. 또 주님의 임재 안에 아. 거하길 매일매일 갈망하고
1: 맞습니다.
0: 강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0: 네, 지금 퇴근길에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아. 정답 맞히시면서 퇴근길에 항상 감사하고 은혜 받으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6296번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또 그리고 7511번님께서도요. 늘 가족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와. 항상 가정의 찬양이 넘쳐흐르길 바랍니다.
1: 아멘,
0: 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정답도 맞히셨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 찬양 부르고 있죠?
1: 갈망 주제로 하고 있죠.
0: 네. 네. 퀴즈 올려드립니다.
1: 네.
0: 퀴즈 다시 빠르게 설명해 주세요.
1: 네. 빈칸 퀴즈고요.
0: 네.
1: 네,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땡땡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신다.
0: 땡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 오,
0: 1번
1: 강한,
0: 2번
1: 성공한,
0: 3번
1: 목마른,
0: 4번
1: 인정받는.
0: 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1: 네.
0: 땡땡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1: 네.
0: 1번 강한, 2번 성공한,
1: 오.
0: 3번 목마른, 4번 인정받는.
1: 네.
0: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1: 갈망이죠.
0: 우리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객관식으로 그냥 딱 한 글자만 보내셔도 됩니다.
1: 네.
0: 또 극동방송

0: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1: 네.
0: 1번 강한, 2번 성공한, 3번 목마른, 4번 인정받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죠.
1: 네.
0: 아까 어떤 분께서 오늘 주제를 듣고 이 찬양 생각난다고 올리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힌트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방금 힌트 찬양이었어요.
1: 그렇죠.
0: 오늘 퀴즈가 뭐였죠?
1: 오늘의 퀴즈가 빈칸 퀴즈였죠.
0: 빈칸 퀴즈.
1: 네.
0: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땡땡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신다.
1: 네.
0: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1: 정답은 3번 목마른입니다.
0: 맞습니다. 목마른 정답입니다. 우리 1372번님 목마른자 정답이고요. 또 5021번님 3번 목마른자 정답입니다. 또 1767번님 1767번님하고 저랑 네,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목마른 사람이요 목마른 사슴이 하신 분은 이 찬양 제가 볼 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3289번님께서도 정답 3번 목마른 맞히셨고요. 또 2042번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1: 네, 3번 목마른 주님 목마른 주님 사랑에 목마른 사람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0: 맞습니다. 아멘. 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7511번님께서도 아까 전에 3번 마치셨고요.
1: 네.
0: 6296번님도 퇴근길에 은혜롭게 듣고 계시다고 와. 정답까지 마치셨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또 5914번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죠?
1: 네, 정답 3번 목마른 저의 영혼을 채워주실 주님을 갈망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또 6206번님께서도 목마른 사랑이라고 하셨네요. 목마른 사랑. 목마른 사람 사랑 네. 다 정답입니다.
1: 사랑이면 또 됩니다.
0: 9191 3번 9191번님 환영합니다.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 뒷자리 번호가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1: 네,
0: 네. 네 분을 추첨해봤습니다. 네 분. 한 분 뽑아보실까요?
1: 그럴까요?
0: 선생님? 네.
1: 네, 저는 9191님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정 씨.

0: 씨.
1: 저는 9980님 하겠습니다.
0: 9980님?
2: 오.
0: 9980님이셨나요?
1: 1767.
0: 네네네. 1767. 아, 아까 전에 받으셨어요.
1: 아, 받으셨구나.
0: 제가 보겠습니다.
2: 네.
0: 6296번님, 5021번님, 와우. 그리고 7511번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9191번님까지. 네.
2: 아, 9191번님이 구원구원이에요.
0: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딱 기억에 남았었는데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2: 부럽습니다. 번호가.
0: 네. 주소와 이름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 네.
0: 네. 오늘도 저희가 갈망을 주제로
2: 네,
0: 은혜롭게 찬양도 부르고 나눔했는데요.
2: 네.
0: 네. 자매님 어떠셨나요?
1: 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다음 네. 주에도 우리 자매님 함께 해주시나요?
1: 네.
0: 할렐루야.
2: 할렐루야.
0: 우리 형제님은 어떠셨나요?
2: 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것 같아요.
0: 아멘.
2: 나의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위로받고 사랑받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TF 워십팀의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 모두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저녁 되길 소망해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예수로 인해 생긴 많은 무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고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그 얼굴이 쓰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팀을 이루어 다른 팀과 맞서 싸우는 스포츠 경기처럼 믿음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어달리기 경주 같습니다. 이어달리기를 잘하려면 바통을 잘 받아서 달려가야 하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이어달리기 하듯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승리하기 어렵죠. 확신을 가지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더 의지하며 용감하게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여겨야겠습니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함께 주의 길을 따르며 승리하세요.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온유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외모와 성품입니다. 이것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외모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외모는 바깥으로 보이는 얼굴입니다. 성품은 내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와 성품 자체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외모가 재산이고 외모가 능력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고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미인박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쁜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오히려 상처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걔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부분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얼굴이 예뻐서 꼴값한다고 왕따 시켰대요. 예쁜 것이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더욱더 우리가 외모를 치중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외모에 괜찮은 부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목회하기 참 쉽겠습니다. 이유는 잘생겼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고 교회 등록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일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 온유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실 인격과 성품을 말씀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성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러움과 진실합니다. 다 성품에 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 성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품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과 성품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포용력 이 크고 따뜻한 성품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역시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깊이 아는 만큼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맴만져 주실까요? 변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생활이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출발점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공동체 아니고요, 유창한 기도를 자랑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속사람 성품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숙해지면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우면 온유한 사람이다.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속사람은 훨씬 더 고집이 세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사람이 확실한 것을 딱 주어주면 자기의 모습과 말씀이 딱 부딪히는 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부드러운 사람들을 좀 온화한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옳아요. 안 꺾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달라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은 다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닮고 싶다고 닮고 닮기 싫으면 안 닮아도 돼.

라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필수 과목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예,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너 졸업 못해. 이수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다시 내보내주면 그럼 다시 뭐 3학점을 이수하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 거예요. 끝나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말고 다른 데로 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세 번째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사실 다른 복들은 다 추상적이에요. 뭐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세 번째 온유한 복만은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독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히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삶이 바로 온유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는 여러분, 너를 짓밟고 너를 누르고 성취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로 교회가 가지 않을 때 저는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있냐고, 예수 믿으러 왔으면 바로 믿어야지, 이게 뭐냐고, 제가 미치겠어요.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은, 야, 네 목회냐, 예수님의 목회냐. 그때 제가 알아졌어요. 아, 내 목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회인데. 그러면 너는 네 목회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있느냐? 아니에요. 제 목적에 맞추고 있더라고요. 너가 예수님께 맞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냐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께 목회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포항 대성교회가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내 뜻이 이루어져 못합니까? 제가 편한 먹게 하려고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도 편하고 성도도 다 편해요. 다 행복해요.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좋은데 성도들은 다 불편하고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짐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No. 잘못된 방향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인간들은 자기가 목적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가 방향,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흉내내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흉내 내지 마세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속사람이 만들어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 중요해요. 근데 진짜는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사랑합니다가 의미가 있지. 너에게 내 마음에 닿지. 내게 사랑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웃으면 사랑합니다 한다고 여러분, 너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랑합니다 인사 많이 하고 나면 어떤 허탈함이 있습니까? 이런 인사 왜 목사님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동체 보라고. 여기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가장 불쌍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포항 대성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같이 보여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오름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일리 쏠리고 절 쏠리고 하고 하지 않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향을 고백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여러분 물과 같아요. 물은 가장 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가장 강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은 물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는 그래요. 그냥 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래서 어떡하나, 바보같이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사람의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 지금 인도에 가는 가정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성숙시켜가서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힘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온유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 개팍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잘못된 기준 속에서 오름이 굽어지고 굴절돼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사랑을 만나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름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당하는 걸 보고 분노해서 주먹으로 애굽인을 쳐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먹으로 살인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분노가 있고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이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광야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셔서 그를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거기서 불만하며 거기서 불순종하며 어떻게 저런 말을, 그렇게 악한 말을 입에 대어놓고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모세가 그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손잡고 함께 40년 동안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벌써 주먹 쥐고 여러분 몇 놈 죽었고 아니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풀뿌리 강야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돌아간 사람 많을 것이고 흩어진 사람 많을 것이고 강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순간 그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그 백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 백성이 강야를 지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어떻게 그것을 불평으로 불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 생각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이 인격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결혼시켜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밥가락 밥그릇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은혜 그러면 감사하고 어떻게 부모님 사랑 갚을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들은 다 해줘도 불평이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여러분 온유함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면 그 아이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온유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품속에 있는 칼을 샥 빼내가지고 끌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성질 급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라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나는 주님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칼같이 얼마나 여러분 정교하고 세밀한지 아, 그 마음에 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신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서신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성품을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분량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분량은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교훈하신 부분이 대부분의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나라고 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주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그 안에 아직까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옛사람 재성이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품을 계속적으로 브레이크 걸고 막고 막고 막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너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성 있는 옛사람, 잘못된 가치, 잘못된 기준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누구를 죽입니까? 내 안에 잘못된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저는 목사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부활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요. 자존심이 부활하고요. 내 오름이 부활하고요. 내 기준이 부활해요. 아, 이거는 그렇게 죽였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이 되어져서 형식적으로 하고요. 내 안에 생명 없어요. 아는 거는 철석같이 알아요. 그 마음 중심과 삶은 절대로 안 따라가요.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다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옳은 것처럼 내세워요. 아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온유를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하게 만드는 것, 그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죄성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성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마이크로 알며 그냥 마이크로 구원받으셨고 마이크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성화가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화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죄성과 싸우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잘못된 내 자아와 싸우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내가 내 삶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인 업적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인격, 성품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과 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로 살아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무엇을 결과를 이루었나 성취와 성과가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조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격의 성숙의 삶, 변화의 삶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데 성도는 많은데 교회가 한 몸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사랑 가운데 하나 되지 않잖아요. 문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겨가는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기업이지 어떻게 교회냐고.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기업이 옳은 교회인 줄 알고 그 교회 가면 가해해주고 피아노 공짜로 가르쳐주고 아들 뭐 간식 주고 한다 문제 일어나면 변호사 붙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한몸이 돼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보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며 함께 같이 세워가는 이런 공동체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런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면서 성숙 가운데 서로를 만지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모습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거창하게 뭐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따라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욥도 똑같아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업적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업적이란 것은 한순간에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 악창이 나고 친구들조차도 계속 판단하고 정지하고 아내는 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입술로 재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 인내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거 외에 여러분 욥에게 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내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러분 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추적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갔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나를 그냥 주저앉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이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승구같이 단련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삶 가운데 조그만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세요? 살아계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요. 욕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끄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욥기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예요.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욥이 대단한 거 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에게 왜 땅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온유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얻는 축복이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어떤 이야기든지 제가 이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하셔야죠. 한 번도 반대 안 해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 좀 강박한 심령이 있어서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난 못합니다. 반대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반대하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생명 걸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게 뭐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반대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그런 분 없어요. 제가 그냥 이야기 톡 던져놓으면 그것을 다 만들어가요. 수고하고 애쓰고요. 이런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목사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김 목사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냐고. 그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볼 때 부드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제가 받아들여요. 아, 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만약 교회가 반대하잖아요. 그럼 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인데.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반대하는데. 괜히 상처 주면서 왜 그 일을 해요? 기쁨에서 그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목회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주인 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 따라 교회가 가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말이 다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사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요 먼저 내가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내가 온유한 마음 되셔야 돼요. 보십시오. 나비와 벌이 어디에 모여듭니까? 향기 나며 꿀이 있는 꽃에 모여들어요. 향기 나지 않고 꿀이 없으면요 절대로 나비와 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사람들이 곁에 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다 삶의 현장 속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교회가 로마로부터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잃고요. 재산을 빼앗기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 번도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고요. 죽이면 죽고요. 산속으로 사막으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데모 한번 하지 않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로마를 대항해서 기독교가 칼을 두고 창을 두고 대항했다. 여러분 아마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기독교는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못해요. 그 최강 로마에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유로 대항했더니 로마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라 나는 한심한 자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하나도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한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내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그건 이미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고 잘못된 방식이에요. 지옥으로 가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으로 갈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만이 땅이 촉촉하게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우리 심령도 그래요. 부드러워지려면 은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굳은 마음이 촉촉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보혈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촉촉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촉촉해지면

0: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려서 정말 모두가 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은 매우 아름다웠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의 연합이 항상 든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도 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교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정이 언약에서 시작되듯이 주님의 공동체 역시 언약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연합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가족을 품는 풍성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워먼 오브 페이스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이성신의 너의 숲에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신 후에 믿음의 가정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48번님께서 야간 대학생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학업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502번님께서는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이 방송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길 끝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048번님의 신청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1502번님의 신청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들 이어 듣고 오시죠.

가정에서부터 참된 연합을 기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르르 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이란 찬양 앞서 들으셨고요. 두 곡의 찬송, 클래식 콰이어의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그리고 정자례의 예수나를 오라 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또 함께함이 간직된 곳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자, 이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까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방송 애타게 듣고 계시는지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저랑 메리 제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우리, 계속해서 연합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일본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실

0: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데 실상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 3집 앨범 중에서 믿음의 모험 들려드렸어요. 5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 흔들린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듯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하나리니 부른 예수가 거느리시니. 아, 이 곡은 신청곡이었는데요. 4918번님의 찬송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린이 부른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곡은 4918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겠네, 두곡 함께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방송 듣던 시간대가 2주 동안 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하신 0473님.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귀가 쫑긋하네요. 피디님,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0473님. 2주 동안 매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황도 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6089님, 늦은 시간도 수고하고 계시네요. 고등학교 2학년 하은이, 내일 수학여행 부산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걱정은 되지만 모든 것다 주님께 맡기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참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또 현장 학습도 잘 나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쉽기도 하고 참 속도 상하고요.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수학여행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또 2박 3일 오며 가는 길,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은 자매, 주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추억 만들고 올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평안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하는 일 순조롭게 허락하소서. 4711번님의 사연도 도착했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송가 한곡 준비했는데요.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함께 부른 Abide With Me 이어집니다.

Abide with me, Keith와 Kristen Getty의 찬양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His Will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서로 모시는데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 무서운 그 적들, 원수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세 가지 원수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원수로서의 상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상징하는 건 뭐죠? 세상입니다. 아이는요, 육신이고요. 기브온은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여리고, 아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러한 어떤 영적 싸움의 대상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은 먼저 그 땅의 한가운데 위치한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그리고 여리고의 북동쪽에 있는 그 아이를 점령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나누었으니까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정복의 전선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 9장에서도 좀 보게 되는데 좀 명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준행하고 쫓아가게 되는가, 또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의 약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약조, 어떤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3절로 9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매우 아주 간교하고 뭐 보시는 것처럼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도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옷과 기운 가죽, 그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리고 곰팡이 난 빵,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면서 동정심을 이렇게 사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모두 위장이고, 여호수아는 그만 그들에게 그 위장된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거민들이 완전히 추방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사실상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약조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 성경을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리고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육체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이 증거를 얻으시도록 함으로써 육체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이성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만약 세 번째로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세 번째 원수는 기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나타났다고 보자요. 신약의 에베소서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서와 비교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병행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의 올무를 깨닫고 경계했어야 하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마귀의 괴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혈과 육이 원수가 아니요 영적인 면에서의 원수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단을 인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때 의미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은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저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술 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단이 자기의 무리가 술집에 있거나 죄악된 장소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지난주에도 교회에 나갔고 다음 주일에도 또 교회에 올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보다 종교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하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앞에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바 있어요.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데 불행하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거의 잘 모르고 있고 그 계획에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여리고 아이 기브온 백성들 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길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모든 그러한 구성들로 되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신자들인 우리들을 속이기 위하여 돌아다닙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에 어찌 보면 좀 놀라게 되는데요. 그들은 터미없는 사실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조하게 되고요. 정말 길도 아닌 길에 가면서 이러니저러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한번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왜 그토록 성행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을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마귀는 멀리하면 대적하면 그는 멀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과 관계하지 말았으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걸려들었어요. 그렇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그들과 약조를 맺고 존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9장에서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매기 목사님은 이 여호수아 9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이기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겐 적어도 적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리고고, 하나는 아이고, 하나는 기브온 백성이다. 여리고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고 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육체고 기브온 백성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9장 19절로 20절 두절 말씀을 또 읽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맺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약조는 매우 존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도 우리들에게 말을 중요시 여기게 명령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9장 21절과 27절 두 절을 보겠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누가 그렇게 된 거죠? 기드온 백성이요. 그리고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속는 그 내용, 그 씨앗이 결국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9장을 정리하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10장에서 여호수아는 예를 들어서 남부에서 전투를 계속하여 아모리의 다섯 왕을 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막게다, 라기스, 림나, 에그론, 헤브론 그리고 드빌 뭐이 지역까지 정복을 쭉 해나가요. 그래서 왕도 멸망시키게 되고 땅도 빼앗게 되고 그래서 남부 전체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긴 낮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주의 이론자들과 일부 성도들은 여호수아가 정말로 태양을 머물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긴 낮에 대한 몇 가지 그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이 언급할 가치도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이 멈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즉 태양이 멈춘 그 사건을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만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적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비문자적 해석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사기 5장 20절을 그들의 길로 행하는 별들의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들이 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어찌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들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태양이 머무는 사건은 이것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절의 어떤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와 같은 강조점들이 쭉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양계 전체의 체계를 중단시키셨다는 입장을 나름대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계는 여호수아의 그 날을 23시간 20분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나머지 40분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리라는 표징에서 태양이 일명표에서 10도나 뒤로 물러났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계속 비추시지 않고 잠시 차단하셨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버클리 역은 그 구절을 오 태양이여 기본에서 기다리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표준역의 성경 난해주에 보면은 태양아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64km가 넘는 행군을 계속하여 또 강행해서 적을 뒤쪽으로부터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7월이라 그늘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더 원하지 않았고 그것이 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바람직한 설명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입장을 어떤 그 절충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좀더 많은 빛을 필요로 했지만 뜨거운 열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박과 바람으로 태양을 가리셨습니다.
10장 12절을 참고해 보시고.

0: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은 나름대로 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태양이 기본의 머리 일반적 어떤 그 선상에 이렇게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디 있었습니까? 아얄론 골짜기에 내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본은 위도 북이 31도 51분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 10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과 맺는 약조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러한 어떤 삶의 형태, 질의 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조를 맺지 아니해야 할 것이지만 일단 맺은 약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이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서 세 가지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이것입니다. 여리고는 세상, 아이는 육신, 그리고 이것은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브온 민족, 2번 아모리 민족.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아골골짜기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통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통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0: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엘.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우며 거리에서 빵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 빵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 호떡 하나에 얼마냐고 물어봤지요. 1,000원이라고 대답했고요.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건네고 빵은 받지 않고 그냥 갔다고요. 아주머니는 노신사를 불렀지만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고 그냥 갔습니다. 그 노신사는 이튿날 와서 또 1,000원을 놓고 그냥 가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갔다고요. 그런데 1년이 다 가는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아주머니가 따라오면서 노신사에게 수줍은 듯 얘기했습니다. 저 선생님 빵값이 올랐거든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렸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

네, 첫 곡으로는 스티브 그린의 Broken and Spilled Out 들려드렸습니다. 값진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마리아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단순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그 삶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송축하라, 이 길 쓰게 가르쳐 주세요.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Maranatha Singers의 In His Time, Ron Kennelly의 Hallowed Be Your Name, Morris Chapman의 Jesus Your Na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58번님께서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 쓰시는 분께서 샬롬 나이세에 취직이 쉽지 않아 꽉 막힌 듯한 제 기분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예, 그럼요. 계속 힘겨우네요.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직장을 통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이죠. 뭐 기분도 기분이겠지만 취직이 요즘 쉽지 않다라고 보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1710번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정말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바람이 또 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취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샬롬 나이 들으시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잘 마련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0: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이팅의 내가 주임 삼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홀리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에린 구루엘 선생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우드로 윌슨 고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수업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불량 학생들을 위한 돈 낭비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린 선생님은 소중한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사비로 교육비를 충당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사주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고요. 명사들을 초청해서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꿈을 갖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향상됐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올해의 선생님으로 두 번이나 선정됐고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에린 선생님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도 묵묵히 그 뒤를 제자로서 따라 걷고 계신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주님과 같이 진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위러브의 공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위러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 공감하고 싶은 사람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에린 구루엘 선생님이세요. 사비를 털어서 좋은 명강사도 모셔주고 여행도 가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감이었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본을 받아 제자로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프라노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대방만큼 100%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 힘들었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뛰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내 자신의 교만에는 쉽게 눈을 감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의 교만 앞에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은 깨닫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그는 결국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자신의 뜻이 앞섰던 것이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장윤영의 겸손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르바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구연화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옛날에 고리타분한 가르침 정도로 격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24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갖고 있을 정도가 됐고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찾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정작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저희 극동방송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고 또 움직이게 할

0: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요. 우리를 또 생명력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 1, 2, 3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삶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설교 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많지만 저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한절 한절이 귀합니다. 성경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마저도 꼭꼭 감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절 한절을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적어서 간직하는 북녘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북한 또 러시아에 중국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을 심어드리고요. 또 우리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절의 기도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 가운데 이 탈북의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를 꼭 보내주십시오. 엽서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0: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1: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훨씬 많을 거예요.
2: 그렇죠.
1: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1: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 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의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2: 네.
1: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바라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2: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4: 맞아요.
2: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폭신폭신하게
1: 돌려 말하고
2: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1: 진짜 이건 장점이네.
2: 완전.
3: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1: 네.
3: 한국에 왔을 때
2: 네.
3: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1: 무슨
3: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돌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1: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는
3: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1: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2: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1: 네.
5: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5: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1: 네.
5: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5: 맞아요.
1: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5: 많이 했습니다.
3: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세요?
3: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3: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2: 없죠.
3: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1: 예.
3: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2: 맞아요.
3: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2: 네.
3: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1: 사랑을 나눌 줄 알고
3: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0: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0: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배울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하고
2: 맞아요.
0: 있습니다.
2: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군요. 네.
0: 맞습니다.
1: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2: 네.
1: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2: 맞아요.
1: 굉장히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좀
0: 네.
1: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그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0: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2: 그저
0: 네.
2: 주어졌으니까. 네.
0: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고
1: 그치.
0: 이렇게 써야
1: 맞아요.
0: 되겠다라는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1: 그럼요.
0: 네.
1: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2: 네.
1: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2: 아,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
1: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2: 오.
1: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2: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1: 우리는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2: 맞아요.
1: 타자를 많이
2: 맞아요.
1: 치고.
2: 컴퓨터가 나온 다음엔.
1: 그쵸.
2: 네.
1: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2: 야,
1: 썼어요.
2: 이분들 또 작아집니다.
0: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2: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1: 맞아요.
2: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써요.
1: 진짜.
2: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1: 아,
2: 뽑았는데,
1: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2: 네. 글씨 잘 쓰는
1: 기억난다.
2: 친구들을 통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지금 잘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뭐 훈시 뭐
3: 네,
2: 교시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구나.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이 반동이
2: 그럼
3: 되는
2: 반동이 되는 거야.
3: 또박또박 써야 되고.
1: 이렇게.
3: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 네.
0: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2: 아,
3: 되는
2: 진짜
3: 거야. 네.
2: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0: 진짜.
2: 우리가.
1: 반성해야겠다.
2: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 그럼요.
2: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0: 맞아요.
2: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1: 맞아요.
2: 진짜 순수하세요.

0: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참 많다. 또두 분이 작아지지만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1: 철수,
2: 사랑입니다.
3: 찬송이,
4: 보라였습니다.
0: 지금까지
5: 너와 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면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핵무주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며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되는 전략 자산이어서 미국이 먼저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한 모델로 알려졌으며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고속정과 드론 등 이른바 모기 함대 전력을 활용해 미 해군에 대응하겠다는 전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휴전 상황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 의회 지도부도 모든 군사 옵션 준비를 마쳤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의 대응에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서방과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측은 자국 공격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석유 인프라 등을 공격해왔고 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사우디까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이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보복 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군사 대응과 함께 외교 접촉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대사우디 공격 횟수는 한때 주당 100건을 넘었다가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친이란 세력 움직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에는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이 해상 봉쇄와 제재를 유지하면서 외교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는 외교가 아니라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요구를 단순한 항복 문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제안을 쓰레기 같은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 문제는 국내법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구 280만 명의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을 위해 최대 40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작전과 상선 호위 임무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후방 기지와 군사 인프라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뢰 제거 역량을 강화해 온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사이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중동 문제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미국과 밀착해 안보와 경제 측면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자,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미군 유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불안이 큰 국가로 꼽히며,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관광 수지는 2억 6천만 달러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 관광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4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외로 나간 내국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관광 수지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BTS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광화문 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평균 8일 이상 머물며 약 350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관람과 함께 명동과 용산,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1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명품 중심 소비에서 K패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외국인 패션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80% 증가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서도 남성 패션과 국내 브랜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과 일본 관광객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K-팝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했습니다. K-POP 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국내 신진 브랜드들까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는 20년 만에 백화점 호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돈주 계층 사이에서 한국산 쿠쿠 전기밥솥 사용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전력 부족 문제와 비사회주의 단속을 이유로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부유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산 쿠쿠밥솥은 중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해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전기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뇌물을 건네 단속을 무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음성 안내 기능을 중국어로 설정한 뒤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제품은 결국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습니다.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가 15도, 양덕 12도,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안주 26도, 양덕 1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종일 맑습니다.

0: 밝겠는데요. 신이주와 삭주 구성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구성 15도, 신이주와 삭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삭주 27도, 구성 26도, 신이주 25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주와 장현은 오전 시간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해주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해주 28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흥과 북청, 장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11도, 장진 7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19도, 장진 18도, 북청 1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지역에 따라 하늘빛이 다르겠습니다. 청진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운기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9도, 운기 8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하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쿼터리즘이라고요. 1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증상이었죠. 10분이나 30분이 아닌 15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조깅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은 1년 뒤에 체지방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15분씩 가볍게 뛰는 이 조깅을 시켰더니 성적은 평균 15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독서를 하면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도 있죠. 하루 15분, 여러분 적은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15분이 1년 동안 쌓이면 91시간이나 됩니다. 15분씩 특정 외국어 단어를 외운다면 10개씩 외워도 1년이면 3,60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루에 15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 가득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 가운데 변화하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5분의 결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15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15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게요.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까지 첫 찬송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열심을 늦추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뜨겁게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들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이 하루를 그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말씀, 하루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 14일 목요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두 곡도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른들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안고 있으라고 그랬어. 어려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설교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하니까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선입관념이 터무지 없습니다. 예수를 어려서 많이 믿지 나이 먹어서 예수 잘 안 믿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데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애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면 무의식 중에 그 성경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부모들은 꼭 1등 해라, 꼭 성공해라, 꼭 공부 잘해라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1등하면 좋지요, 우등하면 좋지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자기 반에서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책 보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42등을 했대요. 그러면은 42등 했는데도 천하를 호령한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간 사람들이 41명이 있을 텐데 그 41명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42명째 되던 나폴레옹이 불란서를 세계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놨죠.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교환이 됐어요. 담뱃잎이 이것만한데 이거 따서 한 푸대에다가 넣은데 담뱃잎 한 푸대하고 이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 있던 배에 군목이 있었대요. 그 군목이 그 아이 눈초리가 청명하게 보여 소년의 장래성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과 철저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30년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그는 감독이 돼서 세계적인 성서학자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크로스 웨더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성책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그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그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울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C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죄를 범한 때를 우리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시련의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상을 대단히 드높이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그야말로 복 중에 복 가운데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친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때 화가 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밑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풍요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인 이때에 다윗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출정된 가운데

네, 다윗성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때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의 말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혼자이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탐욕에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하였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덮고 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 자기 아내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문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내려보내려고도 했는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찾아냈습니다.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놓고 나머지 부하들을 뒤로 빼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가 끄집어내었던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훨씬 많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거짓, 속임, 위선, 은폐, 계략, 살인교사, 살인방조, 잔인, 탐욕, 탐심. 아마 시간을 내어서 더 찾아보라고 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하던 결과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범죄한 다윗 이때가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출 수 있고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안목을 다 잃어버렸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웠던 다윗입니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풍성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아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깊고 깊은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한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일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치르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 전에도 두 번째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아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화친을 청해 오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화친을 맺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좋게 본 겁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너가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곡기까지 끊으면서 근심합니다. 속상해 합니다. 속상해 할수 있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상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소원으로 두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두느냐의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봇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합은 그런 나봇에게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나봇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줄수 없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었고, 이세벨은 마음의 소원을 따른 것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탐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써서 보내면서 왕이 쓴 것처럼 합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인을 치고
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안

내 내용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이 시킨 그 일을 아합이 시킨 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자 이제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이 아합의 손에 갖게 된 겁니다. 무죄한 자가 죽었고 탐심 탐욕으로 얼룩진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아합을 보았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에 기뻐하는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죄를 물은 무고죄,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이세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 오히려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칭찬해 주도록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합의 탐욕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탐욕이 자신들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의한 죄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 은혜이고, 보냄받은 나단이 왕인 다윗 아내 앞에서 거침없이 책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자리로 이미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를 쫓아 살겠다는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만 새기고 그 말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이, 죄의 미혹이 온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어떠한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가치나 내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때로 내 삶에서 어떠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고 어떠한 결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 쫓아갈 자로서의 선택을 늘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은혜대로 고백하는 자가 할수 있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쫓아나갈 수 있으려면 단 한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가?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호흡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쫓기 위한 이 고단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거슬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참담함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제 죄 지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안에서 드러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이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0: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신 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오는 죄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을 무너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그 시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변함없는 여일하신 은혜를 쫓아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으나 광주와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가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6도, 서울과 강릉, 대구와 광주, 부산이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13도, 함흥이 11도, 강계와 청진이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개성과 대전이 30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8도, 강계가 27도, 대구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목포가 25도, 여수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1도, 함흥이 19도, 청진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하신지요? 담장마다 5월의 장미들이 앞다투어 향기를 자랑하고 크고 작은 색색의 모양들을 뽐내고 있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동네에는 꽃잔치가, 우리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의 잔치가 준비되니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이 한날도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도의 기쁨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자의 편에 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내 말과 또 수사학 또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출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비밀, 구원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났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 곧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구원 경륜을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인 또 구원의 경륜인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 또 예수를 드러내는 영, 이런 의미가 예수의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영이라는 건 사람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하고 깊은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깊은 속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죠? 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또한 아시나니 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속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속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중요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죠. 자, 여기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뒤에 가면 이 세상, 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즐거움과 재미와 유행을 따라 열심히 살도록 한다는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자, 여기 다시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조명.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계시라고 합니다. 보인다, reveal. 이걸 이제 명사형의 revelation이죠. 이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그 여기 영어 성경에도 revea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온 게 revelation, 계시죠, 계시.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그 계시의 뜻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12절에 보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조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의 역사, 조명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명인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영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자, 이것을 말한다는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는 사람의 지혜, 헬라의 철학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런다. 자, 영적인 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영적인 것, 세상에서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 구원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분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푸시코스 이렇게 되죠. 푸시코스. 혼적인 인간입니다. 이거는 생명 없는 자연인의 상태. 이거를 이제 혼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 철학의 영혼육 이렇게 3분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 보다 개혁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이 혼이라는 말은 영과 혼의 중간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이 생명, 생명을 말한다. 생명, 인생, 생명. 이거를 이제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는 말도 사실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의 구원,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존재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연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 성령의 일,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데, 요것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왜 의지적으로 거부하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만 십자가의 구원 경륜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 분별한다가 아니라 분별된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때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하면은 성령의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의가 성령께 굴복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전 존재에 비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자,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푸니마티코스인데 성령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신령한 자인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판단한다. 이제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구원 경륜인 십자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자, 이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나는 뛰어나고 능력 있다. 그 말이 아니고

0: 자기는 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제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제 잣대를 밀죠. 근데 세상적인 기준, 혼적인 기준으로는 평가 자체를 할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나는 혼에 속한 저들에게 아무 판단을 받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만 바라본다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할 수 없다. 판단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새 시대의 새로운 구원 역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세상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야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경륜을 경험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될 때가 많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너무너무 많이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새롭게 정립하며 인생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오늘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그 깊으신 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신 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이시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과 앎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기에 이 부족한 죄인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또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침마다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문제에 반신반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더욱 알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0: 아멘.
1: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5월 1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드는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출석이 답입니다. 어디를 가든 출석은 중요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에서 출석 미달이면 시험을 100점 맞아도 F학점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는 사원이 승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 예배의 자리에 몸을 두는 일,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일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이름이 불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기도의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큰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임재는 공간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별된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좋은 대화 주제가 있어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성실함이 능력을 이깁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는 그의 피난처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소란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서는 곳이 아닙니다. 머무는 사람이 서는 곳입니다. 능력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비행기도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절반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학교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있습니까? 세상의 일정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는 결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의 성실함이 언젠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 당신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단단한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앉은 자리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와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실 시간입니다. 내 앉는 자리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앉은 자리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362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함께 불러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도 올바른 삶의 태도와 성경적 원리가 기반이 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더니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는 봄과 여름 두 계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봄이지만요, 10시만 지나면은 햇빛이 쬐이면서 여름 날씨가 되죠. 그리고 꽃가루와 홀씨들이 제법 날아다니면서 눈앞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시 한복판에서도 꽃가루와 홀씨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눈병 날까 염려도 되고 알러지로 피부가 가려워지고 재채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살아있는 생물들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꽃가루나 홀씨들을 날려야만 번식이 되는 그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생물체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며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5월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누리교회 주향한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어딘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극단적 허무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고 여행하고 살인을 합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카뮈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이 소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표상과 같습니다. 이방인은 평론가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잘 쓴 소설이지만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만을 재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주 멋지고 큰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여객선이 목적지 없이 무한정 바다를 떠돌기만 한다면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해도 여객선에 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낱 배가 그렇다면 그보다 중요한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극동방송 전속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받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삶을 살던 중에 그도 원치 아니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일이 이토록 큰 일로 번져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어머니의 친정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부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광야도 있고 길이 험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97년 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던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100km 정도쯤 갔을 때 수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이 일 이후에 겪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광야라는 것.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졌다. 그렇게 있습니다. 광야의 밤은 무섭죠. 그리고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냥 잘 때 너무 자지 않고 너무 지쳐서 옆에 있는 돌을 베고 그냥 잤다는 이런 표현들은 야곱이 일 이후에 그가 겪은 초조와 불안,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정이 어렵게 되는 요소가 되고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야곱이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정말 이상한 꿈입니다.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꼭대기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꿈을 꾸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저 사다리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말해주는 거야. 사람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좀 더 편안해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사다리를 오르듯이 오늘도 내 삶의 환경 속에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내 삶이었어. 거기에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지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절망했던 것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저 사다리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돌은 자기의 상징이잖아요. 이 베개에 뱉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때 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수르라는 곳,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떠나서 바로 앞으로 한 700km가 더 남은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주지 않아요. 준비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칼이 되고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복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잖아요.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되지 않았어요.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까지도 탈취하는 사기꾼과 같은, 그리고 도적질과 같은, 또 이 땅의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 어떤 복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만 받았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 약속 받고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는데 이제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더라. 그래 됐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와야르 웨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이 말을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뭘 봤어요? 그가 우물을 봤다 그랬죠. 우물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는 우물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 곳, 생수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그 감탄사도 되고요.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양이 세 대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건 뭐죠?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모일 만한 시간도 아닌데 그곳에 목자가 있어요. 우물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 내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라반의 집을 아는 사람인지,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죠. 게다가 사람이, 목자들이 모일 시간도 아닌데 거기에 목자들이 양이 세 대나 있고 목자가 세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죠? 내가 바로 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떠난 지 97년이 됐으니까 잊혀졌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왜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그때는 워낙 세월도 오래됐지만은 이 도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 아니면 뭐 실패해서 어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 번역에, 한국 성경 번역에 또 빠져있는 거예요. 보라 있어요.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구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짜짓게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라헬을 보면서 그 77세 된 할아버지가 두세 명, 목자 두세 명, 서너 명이 움직여야 될 그 돌, 이 우물 덮개를 딱 제끼고 이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라헬을 붙들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웁니다. 이 이해 못할 일이죠. 라헬이 보면 웬 남자가 자기한테 갑자기 입 맞추더니 또 끌어안고 자기를 울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단순히 반가워서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놀라움과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 야곱이 감탄할 만하지 않겠어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방향만 보고 왔어요. 근데 바로 왔어. 우물도 있어. 목자가 없는 시간인데 목자가 있어.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아. 그런데 마침 라헬의 딸이 와.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요 일 앞에 전부 다 우연히 다 집어넣어 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이토록 섬세하고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가려서 희미하게 뚜껑 덮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조금만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흔적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있다는 것,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나가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미리 드렸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이가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할 때 부모가 야 그래 힘든 시험 치지 말고 그냥 학교 가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는 혹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해야지. 그래도 가봐.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야. 그 시험 치게 만들잖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고난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라엘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질이 왔다고 우리 고모 아들이 왔다고 저 멀리 부엘세바에서 왔다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랍비들은 좋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이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이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는 것이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안았느냐? 계속 안으면서 야곱의 몸을 수색했다는 거예요. 보험을 갖고 없는가? 왜냐하면 이게 근거 있는 얘기가 뭐냐면 2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종이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일 때 준 게 코골이 금으로 된 이 팔찌, 이 보석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30절 보니까 라반이 이걸 보고 야곱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라반이 야곱이 부잣집에 왔으니까 보물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계속 포켓을 뒤집어 보고 어디에 있는지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라반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자기 조카와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꿔요. 너 어떻게 하면 너 일한 거 보수를 받을 수 있겠니? 예,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제가 라엘을 사랑하니까 라엘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 계약도 보면 원어를 보면요 아주 일 시원찮게 하면 주지 않는다. 계약 이행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삼촌과 이 조카 사이를 고용과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만들었어요.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아니라 첫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질문해요. 정말 야곱이 레아가 들어온 줄 몰랐을까요? 그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과 달라서 그때는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레아야, 너는 눈도 흐리고 하니까 정상적으로는 결혼하기 쉽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야곱에게 들어가. 그 대신 야곱이가 잘 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 걸지는 몰라요. 이거는 추론이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네.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라엘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의 관습이 이 맞이를 치우지 않고는 둘째를 보낼 수 없다고.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뭘까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여기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했어요. 14년. 게다가 이 야곱의 그 수입을 10번이나 사기를 쳐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해서 야곱과 이렇게 뭡니까? 이 관계를, 그 아들들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의 20년을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고요. 자, 레아를 이렇게 데려올 때 여종 실바를 줬고요. 라헬을 데려올 때 빌하를 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4명이에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12지파를 하나님은 여기서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에게 아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또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에 가서 12명이 됐죠. 예. 11명과 딸이 있었는데 요셉이 들어오면서 두 지파를 두고 12지파를 이루고 그렇게 이 자손들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통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린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배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12지파를 만들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과 의미가 없는 시련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시련 겪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받는 고난을 다 이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믿음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힘을 내셔야 돼요. 20여 년의 연단이 야곱은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게 하셔서 연단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깊어지고 내면도 살필 줄 알고 세상도 넓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 가운데만 있으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2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이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죠.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결혼할 때에 신부집에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이유가 된 것이 사람은 바로 노동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 야곱은 자기의 노동으로 7년을 수고한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7년, 길면 길고 짧은 짧은 세월 이제 노동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감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7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7년을 해야 돼. 그때부터 야곱은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아닌데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 글에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이 기간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안 지려고 몸부림쳤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0: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엘.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샘교회 박찬규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위신자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

이를 더하사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와 각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당리의 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알고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위로받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으며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거룩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것이 비슷할 때 친밀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싫어하는 것이 비슷할 때 그 친밀감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라면에 김치 넣는 걸 싫어하는 사람, 돈 주고 인형 뽑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 싶은 표정으로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친밀감이 가장 빠르게 깊어지는 순간, 이럴 때가 아닐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도 똑같이 싫어할 때,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린 때로 누군가를 함께 싫어하는 마음 위에 관계를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친밀감은 오래 갈수록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로 쉽게 흘러가고요. 결국 친밀했던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누군가를 함께 싫어하기보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것,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함께 좋아하는 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헌담과 이 거짓말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짜릿하고요. 야, 마치 막 하나로 묶어주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런 험담과 거짓말은 어느샌가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과도 서로 어색하게 만들고 말죠. 여러분의 입술에 험담과 거짓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함께 사모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가 주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6809님, 할렐루야, 제 35일 부활 아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5일, 바로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영적인 스승, 우리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우리 영의 스승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해 주시는 6809님 감사해요. 뒷자리 3924님께서도요. 샬롬,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또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9507님, 새벽기도 후 은혜 받고 왔습니다. 라고요. 출첵제시어 바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경기도 양평에서 또 잊지 않고 함께해 주고 계세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우와. 피디님, 어제는 이 철원 주상절리길 왕복 3시간 거리 등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게 출렁다리인가요? 와, 너무 아름다운데? 날씨까지 완벽합니다. 피디님,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제 한번 꼭 다녀올게요. 와, 사진만 봐도 아주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1248님, 모처럼 만에 와주셨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포항 동일교회에 멋진 선생님들 총 출동하는 날이라고 해서 오픈런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라고 힘이 나는 문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픈런, 샬주와 오픈런 하시려면 정말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우리 1248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막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모시고 싶을 정도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오늘 하루 화이팅 외쳐주셔서 힘이 납니다. 1248님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지고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뒷자리 5522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오프닝 음악 어느 분이 선택했을까요? 누굴까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세포들이 마구 일어나고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주고 싶은 참 신기하고 감사한 오프닝 음악 같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다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파이팅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사랑 가득 담긴 문자를 보내주실까요? 막 힘이 나는걸요. 오늘 우리 이 오프닝 음악처럼요 함께

치어져 가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2042님 샬롬 보내주셨고요. 8027님 샬롬, 동일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동일교회

지근지근 제가 이렇게 슥 보니까 긴장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덕분인 것 같아요. 2705님 감사해요. 자, 7694님께서도요. 샬롬, 오랜만에 들으러 온 다음 세대 이야기. 오늘따라 더욱 기대되는 건 기분 탓이겠죠? 히히. 오늘은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지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미래 세대 화이팅! 교사 선생님들도 화이팅! 이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빨리 모셔봐야겠는데요.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불철주야 달려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공과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분들 모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유치원 하슬림 원장 남현주 권사님과 포항동일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할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박수! 야,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먼저 하슬립 숲 유치원 원장이신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항상 아이들에게 민들레로 불리고 싶은 하슬립 유치원 원장 남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민들레를 담은 우리 남현주 권사님 오셨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2주 만에 뵀는데 롱타임 노시예요. 그간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2: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대륙을 넘어서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0: 아, 왠지 우리 권사님께서 살짝 이제 좀 더 건강하게 그을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호주를 다녀오셨죠?
2: 네, 제가 교육 연수가 있어가지고요. 호주에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요즘 연수 이러면 관광으로 꽉 찼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연수는 연수로 꽉 찼습니다.
0: 아, 진짜 연수 그 자체였군요.
2: 네, 그래서 호주의 교육기관들을 방문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지경을 안목을 넓히고 오신 우리 또 남현주 권사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2: 그럼요. 호주가 너무 좋아서 네. 있을 뻔했어요.
0: 있을 뻔했으나 오늘 또 이렇게 이 다음 세대를 사모하면서 찰즈와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바로 포항동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김발수 안수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 강유정 집사님, 그리고 이빈나 청년 네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아이고, 다 같이 한번 이거 뭔가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0: 박수! 야, 우리 선생님들의 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까 다 같이 딱 외칠 때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 들렸어요.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김발수 집사님께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5: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발수 안수 집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청소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청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아, 진짜 그 외국 배우 같으신데요. 자, 다음에 소개해 주실 분 우리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6: 네,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미영 권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권사님. 권사님께서 한 약 20년 전에 한 번 여기 극동방송 오셨다고요?
6: 네네.
0: 어떤 이유로?
6: 우리 교회 소울 중창단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멤버들이 같이 왔었어요.
0: 아, 소울.
6: 소울.
0: 아, 서울이 아니고 소울이죠.
6: 소울.
0: 소울 중창단으로 또 경험자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또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청소년부 회장, 학부모 겸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수식어가 지금 찬란합니다. 우리 강유정 집사님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7: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회장, 학부모 겸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강유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청소년부 회장이면 우리 어떤 학생이 회장이고 그 학생의 어머님이신 우리 강유정 집사님이

0: 소년부로 계신 이 교사로 섬기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1: 네.
0: 그 자녀분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1: 아, 김성아인데요.
0: 예.
1: 어, 성스러운 성자의 예. 씨앗 아자로 아, 거룩한 씨앗이란 뜻입니다.
0: 우리 성아 양이겠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이름부터 벌써 너무 은혜가 되고 거룩합니다.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이 시간 왠지 청취하면서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졸이면서 막 두 손 꼭 붙잡고 오늘 함께 또 힘차게 한번 나아가볼 예정이고요. 자 지금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이 계세요. 이름처럼 빛나는 우리 이빛나 청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2: 지금 5개월째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빛나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우리 빛나 청년까지. 아니, 우리 아까 남현종 원사님께서요. 빛나 이 자매님하고 이미 또 이제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이름처럼 빛나는 이 이빛나 청년이 아닌가 얘기해줬어요.
3: 그렇죠. 부모님이 이름을 너무 잘 지신 것 같죠? 근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네. 이름이 정말 찰떡이네요.
0: 야,
3: 빛나고 계세요.
0: 정말 빛나고 계십니다. 그 이름값 하고 있는 우리 이빛나 청년까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다섯 분의 게스트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뒷자리 9507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고요. 뒷자리 1289님께서는 아 어제 우리 제일교회 어이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어, 이거 누구야?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저였군요. 또 화면에 찍힌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마치 천사들의 노래 같았습니다. 극동방송 직원 소개할 때는 마치 가족분들을 소개받는 것 같아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답니다. 라고요. 어제 포항제일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찬양 이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도 함께 나가서 인사를 했었어요. 이제 또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289님 감사해요. 자 안수집사님 멋진 목소리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멋짐이 뿜뿜하고 있고요. 9582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김발수 안수집사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137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일교회 선생님들 아침부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라고요. 반가운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3072님께서요. 우와 반갑습니다. 포항동일교회 청소년부 우리 김벌수 안수집사님, 박미영 권사님, 강유정 집사님, 이빛나 청년, 우리 남현주 권사님까지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척 벌써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또 문자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문자 적는 게 이게 정성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렇게 딱 적으면서 정말 왠지 기도해 주셨을 것 같고요. 애정이 듬뿍 담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네 분, 우리 다섯 분 기대가 되시나요?
4: 기대됩니다!
0: 지금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좋습니다. 이 기대감 담뿍 담고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남현주 권사님과 포항동일교회 교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5: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0: 노닐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이 시간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선물이죠?
2: 네, 가족들이 함께 숲에서 힐링하면서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숲 테라피 체험권과
1: 예.
2: 어린이가 숲 활동을 하면서 숲을 즐길 수 있는 숲놀이 체험권을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1: 와, 정말 좋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또 숲이나 이런 데서 뛰어노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교육이 되지 않나요?
3: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네. 형편이 안 되었었는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이거 기회예요, 여러분. 이 선물 오늘 다 드립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의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오늘 응원의 메시지 막 뜨겁게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이 숲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요즘 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유치원 참 많이 분주할 것 같은데.
2: 그럼요.
1: 예, 어떤 행사들이 좀 계획되고 있고 이미 좀 진행을 했을까요?
2: 그렇죠.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여러 날들이 함께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벌써 4월부터 이런 5월에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아이들 어린이 대잔치, 또 체험하는 거, 공연하는 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1: 예.
2: 아주놀이라는 걸 가지거든요.
1: 아주놀이?
2: 네. 제가 또 장명의 또 달인이라.
1: 그렇죠. 정말 장명 센스가 대단하신 그러니까 분입니다.
2: 네, 줄임말이죠. 그래서 예. 아이가 주인 되는 놀이 주간이라고 불러요. 네. 이게 놀이가 항상 유치원이나 기관에서 보면 자유놀이라고 부르는데
1: 네.
2: 사실은 교사 주도 놀이들이 많고요. 정해진 놀이, 한계가 있는 놀이들이 많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때는 더 특별하게 아이들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놀이를 만들고 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100% 지원하는, 그래서 아이가 중심이 되는 놀이 주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스스로 구성하는 구성력, 문제 해결력들을 키우는 또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답니다.
1: 와, 진짜 대박입니다. 아이가 주인인 놀이, 아주 놀이, 정말 아주 나이스합니다. 제가 약간 예, 제가 좀 이런 감성이 있어요.
2: 좋네요.
1: 제가 약 한 30년만 젊었어도 우리 권사님 유치원에 등원하고 싶었을 거예요.
2: 그럼요, 저도요. 네.
1: 아이가 주인이 되는 놀이, 아주 놀이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뒷자리 76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더욱 좋은 아침입니다. 포항통일교회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밝은 모습 좋아요. 은혜로운 시간 기대가 됩니다. 하트 3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제가 어제 집에 이제 복귀를 하니까 그 제일교회에서도 행사도 있고 하니까 뭐 잠들 때 뭐 11시,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딱 와서 조금 몽롱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분이 딱 오시는데 오시는 순간부터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빨리 나누고 싶다. 왠지 우리 빛나 자매는 지금 실시간으로 졸려 보이긴 한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되겠어요. 지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힘을 얻었거든요. 자, 늘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 울려 퍼지는 우리 행복한 하슬린 유치원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더불어서 포항동일교회 청소년부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포항동일교회 교회 학교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누가 한번 나눠주실까요?
4: 네,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4: 네, 저희 포항동일교회 교회 학교는 이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4: 유아부터 청년까지 각 부서별로 이제 말씀 교육과 예배, 교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과 인성을 함께 세워가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각 부서와 담당 사역자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이 살아있고 청소년들의 찬양이 뜨거우며 청년들의 기도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저희 포항동일교회 교육부의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박수!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잘 나눠주실까요? 잘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이 동일교회 교회학교 저도 매주 갈 때마다 느끼지만 권사님 정말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행복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전

0: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 정성으로 이렇게 섬긴다는 게 느껴집니다.
1: 네,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그렇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축복의 통로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잠을 깨우시고 오신 통일교회 선생님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0: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 주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또 7643님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일교회 선생님들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화이팅.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지금 그 이야기 막 펼쳐지고 있어요. 뒷처리 9507님 아이들과 함께함이 또 순수함을 느끼는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 만땅한 시간 다 같이 보내시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귀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뒷자리 제가 아시는 분일까요? 뒷자리 3778님이세요. 동일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 정말 잘하고 계셔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3778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맞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를 해서 우리 목사님께 인사 말씀 한번 보내주세요.
2: 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정말이야 정말 힘이 나는걸요. 좋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네 분과 함께 우리 남효주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음에 정말 복되고 벌써부터 행복한데요. 그러면요,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다양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학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청소년부를 소개해주고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김발수 지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이야기로 또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우리 포항동의 청소년부는 우리 주학생, 고등학생들 주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세우고 또 뜨거운 예배, 또 성령의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저희들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0: 네.
4: 또 특별히 26년에 우리 홍성주 목사님 새로 오셔서 또 복음 맛집 동일교회 청소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예. 그 맛본 사랑을 또 친구들에게 나누는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함께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0: 네.
4: 또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0: 와,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감탄사 나왔어요. 정말 이 육성에서 찐으로 나온 캬라는 감탄사. 아, 복음 맛집 동일교회 청소년부라는 이 타이틀이 정말 너무 멋집니다. 2026년에 좀 사역표처럼도 느껴지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지어진 걸까요?
4: 네, 그렇습니다.
0: 복음 맛집이다.
4: 예.
0: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하면 복음이 흘러 넘치고 정말 맞습니다. 맛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집사님?
4: 맞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0: 네, 네. 제가 한번 두드려 봤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오늘 또 이렇게 막 9507님 짝짝짝 와우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다음 세대에 함께 나눈 이유가요. 권사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프로그램들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함께 나누면 서로 벤치마킹하면서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으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람은요.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다음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은 모델링 교육입니다.
0: 모델링 교육이요?
1: 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 교사들은 항상 나의 뒷모습을, 뒷걸음,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 걸음대로, 그 모습대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아이들을 매만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뒷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랍니다. 저의 유년부의 선생님도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는 아이들로 아주 다음 세대를 풍성하게 이끌어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동일교회 화이팅!
0: 화이팅!
3: 화이팅!
0: 동일교회 화이팅! 기대가 되고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강유정 집사님은 제가 동일교회에서 뵐 때마다 항상 그 파란색

0: 몇 분그 아침마를 두르시고 어디를 그렇게 항상 뛰어다니세요? 우리 아이들 케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을까? 늘 감동을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좀 역할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안 그래도 저희 포항 동일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0: 네.
1: 단순히 이제 학생들을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관리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과 삶을 함께하는 영적인 멘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영적 멘토.
1: 네, 예배 시간에도 이제 학생들 한명한 명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평소에도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진로, 친구 관계 이런 문제들 고민을 할때 보면 꼭 선생님들이 옆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면서 가까이서 소통을 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반별 모임 하면 한명한 명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교회에 가면 나를 정말 반겨주는 선생님이 있다. 이런 안정감과 따뜻함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0: 네.
1: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0: 네.
1: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시고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나눠주신 내용처럼요. 우리 선생님들의 진심, 헌신,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진정 변화하게 되겠죠.
2: 그럼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먹고 자랍니다.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은요, 그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축복의 고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또 다른 선생님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가 돼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의 꼬리, 또 우리 박미영 권사님께서 정말 잘 감당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권사님, 청소년부 매주 진행하면서 좀 중점 두어서 신경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청소년부를 섬기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0: 네.
3: 그래서 먼저 다가가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아이들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다. 그래서 섬길 때 우리 선생님들의 제가 모습을 뵈니깐요. 그 진심이 느껴질 때가 아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2: 그렇죠.
0: 앞에서 무릎을
2: 네.
0: 꿇고 눈을 마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입에 뭐 묻었으면 좀 닦아주고 그런 모습을 본데 감동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2: 그렇죠. 이게 바로 눈높이 교육이죠.
0: 네, 맞아요.
2: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보다 아이들을 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명한명그 아이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 아이의 성향 또 반응하는 것들 그 마음들을 보면서 살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과 지혜가 필요할까요?
0: 맞아요.
2: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릎으로 주님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 안에 항상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그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2: 그럼요.
0: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시선에서 자녀분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리더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 동일교회만의 이 교회학교 자랑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청소년부의 이 특장점이 있다. 우리 이 프로그램만큼은 진짜 소개하고 싶다. 경쟁력 있어. 막 이런 거 있다면 우리 집사님, 발수 집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4: 네, 아우 자랑거리 너무 많아서 뭐 해야 될지 사실
0: 야, 지금
4: 고민입니다.
0: 딱이 질문 드리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셨어요. 왔다 느낌이었어요.
4: 우리 청소부의 가장 큰 자랑이라면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또 우리 타 교회와 풋살도 같이 나누고 또
0: 네.
4: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고
0: 네.
4: 또 거기에서 찬양 인도도 직접

0: 친구들이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또 어울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 네.
0: 또 단순히 우리 친구들이 예배 참여를 넘어가지고 찬양팀이나 뭐 율동, 악기 연주 등으로 직접 예배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 매일 밤에
1: 네.
0: 스님들과 친구들이 온라인 줌으로 또 성경 읽기를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런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1: 네.
0: 또 최근에는 우리 5월 달에 장기 결석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1: 네.
0: 제법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스님들과 친구들이 직접 손편지를 쓰고 또 선물을 포장하고 스님과 같이 친구집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사랑의 택배 행사도 실시했습니다.
1: 사랑의 택배요?
0: 예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 또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더욱더 신앙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나눠주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또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여러 활동, 액티비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택배 하려면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결실을 또 맺으면서 그 가운데 그 처음과 끝 모든 순간에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2: 그럼요. 아이들에게 거름이 돼서 자라는 것 그것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모델링이 되신 예수님 최고의 교사시죠.
1: 네.
2: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아이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아이에 심길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의 재미와 그리고 유익함을 더하는
1: 유익함을.
2: 지혜가 있는 우리 선생님들
1: 화이팅입니다. 끝은 화이팅입니다.
2: 화이팅입니다.
1: 뒷자리 1372님, 와 강유정 지사님 방금 나눠주신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의 진심과 헌신 우리 소년부에서 우리 유정 집사님도 가득 나눠주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라고요. 우리 집사님께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을 전하셨어요. 지금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1371님 감사합니다. 8027님 우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목소리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하시네요. 방송 체질 아니세요? 언제나 겸손으로 우리 청소년부 위에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 사랑합니다!
1: 우리도 사랑해요. 8027님 왠지 좀 관계자분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방송 체질이라고 하십니다. 자 7694님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동일교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정수 사장님께서도 나눠주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4: 포항 동일교회 청소년부 특장점을 저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1: 예.
4: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은데 그냥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점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1: 가장 큰 장점이네요.
4: 네, 라고 생각합니다.
1: 네.
4: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명, 15명 정도의 뭐 숫자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극적인 그런 작은 공동체였다면
1: 예.
4: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제 자발적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현재는 한 3, 40명, 어떨 때는 35명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성장을
1: 부흥을 했군요.
4: 네네네 그런 이제 성장을 했던 거 한 것 같아요.
1: 네. 근데
4: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고 또 존중하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1: 네.
4: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2년 전에 청소년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믿음이 더욱 깊어진 것 같고요.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가 아까 선생님 발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1: 네.
4: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 같아요.
1: 네.
4: 그래서 믿지 않은 친구들도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어요.
1: 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 정말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고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권사님. 이 애정이야말로, 이 선생님들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핵심이잖아요. 우리 가장 큰 특장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예배이든 그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이들 그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게 있는 능력이지만, 그것들을 경험해서 너희가 한번 해보고, 너희 주도로 예배를 구성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고, 이런 경험들이 그 아이들 삶 안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그 삶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격적으로 만남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차고 넘치는 곳, 바로 동일교회, 우리 청소년부 이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나눠주셨고요. 우리 청소년부를 또 섬기면서 양육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불어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발수 지사님께서 한번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왠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3: 매일매일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1: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은혜다.
3: 저는 매주일마다 부모님 믿지 않는 가정 친구들이 있습니다. 장성동, 한우동 쪽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카풀로 매일 제가 직접 안전하게 모시고 교회를 갑니다.
1: 그래요.
3: 가면서 가는 도중에 또 학교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부흥을 하고 시작합니다.
1: 찬양하고.
3: 그러면서 저 특별히 또 영일 때 대교 지나서 해름대교를 건너가면은
1: 예.
3: 푸른 바다 보이지 않습니까?
1: 보이죠.
3: 그 보는 순간에 애들이 전부 다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으신 세계를
4: 야.
3: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제가 사람은 어부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한 거는 부모님 믿지 않지만은 대견하게 나오고 귀한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하루의 제
1: 좋습니다.
3: 은혜고 일주일이 설레집니다.
1: 와! 우리 발수 시사님께서 일주일을 설렘으로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우리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귀해요. 뒤자리 1248님, 빛나 자매님도, 빛나 자매님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 보고 청소년부 교사로서 섬김을 결정한 것일까요? 너무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살짝 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의 형태를 띄웠습니다. 그럼 답을 해주셔야죠, 빛나 자매님.
4: 네, 이렇게 발수 지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1: 예.
4: 항상 발수 지사님 보시면 이제 청소년부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상태로 계시거든요.
1: 예.
4: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사실 청소년부를 섬긴 지는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랑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섬기는 다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있고 함께 배우면서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야, 박수 안 들을 수가 없어. 야, 이렇게 또 당차고요. 지금 5개월 차인데 한 5년 되신 것 같아요. 뒷자리 우리 7644님께서요. 저희 청소년부 담임 빛나 쌤이 제일 최고입니다. 막 지금 우리 빛나자매님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더 이제 정진해야 될것 같다. 또 이렇게 결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4714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요. 동일교회 소년부 화이팅! 지난번 보내주신 시편 자문책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요. 감사 인사도 잊지 않고 또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더불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미영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5: 네, 요즘은 청소년들이 교회 가는 것을 걱정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지만, 교회는 단순히 신앙만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과 사랑, 배려를 함께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어른들과 함께

0: 때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좋겠습니다.
2: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게요. 기도만큼 또 확실한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놀라지 마세요. 벌써 저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인사말씀을 나눌 이런 순간이 다가왔는데 언제나 시간 참 빠르게 흐릅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방송 언제 끝나? 막 이렇게 어떻게 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도래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 그 중에서도 우리 대표로 우리 발수 집사님께서 나눠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 요즘 우리 청소년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요. 또 이 땅의 교회가 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현재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세대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과 아낌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마지막 기도 제목도 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올려주셨는데 이 편이 참 은혜가 돼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라고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늘 샬조와 다음 세대 이야기, 오늘은 포항동일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 한번 모셨었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빛나자매님, 저하고 지금 눈이 마주쳤어요. 네, 그럼 여지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4: 네, 제가 두 번째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 많이 떨렸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을 붙잡고 또 선생님들을 보면서 좀 다짐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PD님 그리고 목소리로만 듣던 저희 권사님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겁게 임했던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지자리 3072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포항동일교회 청소년부 현재 세대 이야기. 현재 세대 이야기 센스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트 복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정말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은혜로운 우리 동일교회 다음 세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자 우리 포항충진교회 남현주 권사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은혜롭게 또 함께 나눠주셨잖아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5: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문득 영국의 놀이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1: 네.
5: 영국의 놀이학자 중에 레아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의 놀이는 인생의 가뭄에서 만나는 샘물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의 성김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예배와 그 시간들이 이 아이들이 인생의 가뭄에서 만날 정말 샘솟는 샘물과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동일교회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 헌신에 너무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1: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생의 가뭄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게 절절히 공감되기 싫은데 공감이 돼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인생의 가뭄 가운데 만나는 샘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인생의 가뭄 가운데 만나는 은혜의 샘물 통로가 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제가 요 순서에는 없는데 우리 유정 집사님께 아 왜냐면 매번 진짜 제가 항상 감동을 받거든요. 우리 집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6: 생각지도 못했네.
1: 대본에 없는 애드립입니다.
6: 네, 처음에는 되게 긴장되고 너무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너무 평안해지고 또 아 이렇게 또 진짜 잘 이렇게 리드해 주셔서
1: 감사합니다.
6: PD님 감사하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싶습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포항동일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 김발수 안수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 강유정 집사님, 소년 우리 또 이빛나 청년 그리고 또 내분

0: 함께했던 우리 하슬린 유치원 남현주 권사님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빛나자매님 목소리도 정말 빛나십니다. 우리 3072님이 센스있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선생님께서 나누셨던 이런 은혜의 순간들 함께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목요일인데요.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주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나아가요. 늘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석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첫째, 나만 생각하는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나라는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12절 13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고 해.

아브넬과 요압 두 장수가 기브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전면전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한마디 제안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립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고 해요. 그러자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고 맞장구 칩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총 24명이 나섭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서로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일제히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칼날의 밭이라는 뜻의 헬갓핫술임이 됩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한판이 전면전으로 번져 결국 다윗 쪽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동족 상잔의 피가 기브온 들판을 적시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공명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신복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과시하며 왕 곁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공명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 자리는 결코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동체의 거룩보다 나의 승리만을 우선시할 때 내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나를 증명하려는 공명심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용서한 것이라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관계는 없나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둘째, 때를 아는 십자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가 맹렬해지자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등장해요.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고 해요. 아사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체적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해요. 아사헬은 그 빠른 발만 믿고 오직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전노장 아브넬이에요. 아사헬의 열심은 언뜻 보면 다윗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 만용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더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게다가 아브넬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사헬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넬과의 싸움은 이방인과의 싸움이나 아말렉과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처럼 분별 없는 열심은 독이 될 뿐입니다. 다윗을 따라 광야 훈련을 함께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숙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나서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쓰는 속된 말로 낄끼빠빠라고 하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나의 재능과 열정이 하나님의 때와 방향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만용이 됩니다. 내 은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나요? 아니면 내 판단과 열정만을 앞세우며 달려가나요? 물러설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합니까? 이혼 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음속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여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들노루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은 아사헬처럼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 없이 교만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저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다 옳다고 여겼지요. 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0: 희생하지 않고 아사헬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고, 그럴수록 삶은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자 전 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 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와요.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헬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제 안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길 기도해요. 혼자서는 욕심과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묵상 공동체에 딱 붙어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 강점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아브넬은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두 번이나 만류하며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고 경고합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아사헬을 죽이면 그의 형 요압과 원한 관계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사헬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브넬의 창 뒤끝이 그의 배를 찔러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사헬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전위가 꺾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번, 세번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앞세워 달려나가면 창 뒤끝에 찔려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등칼로 상대를 쓰러뜨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도려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과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한 아사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열심과 오기를 앞세우며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자리와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치러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내 죄를 도려내므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모든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될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돼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

0: 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애통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때 중국 난징의 한 호텔에서 눈물방이라는 것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한 시간 동안 정해진 방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방음은 물론이고 어두운 조명에다 슬픈 음악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해 고춧가루와 양파까지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벤트성 행사였다고는 하지만 이런 방을 찾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의외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이나 또 고위직에 있어서 남 앞에서는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눈물방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소리 내어 엉엉 울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차지하고자 거듭해서 공격을 해오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 판단해서 화친을 청하며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이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수르의 압박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중병으로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까지 병문안을 와서는 극단적인 예고를 합니다. 이 병에서 나을 수 없으니 국정 운영을 정리하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울컥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는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통곡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카입니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이 말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단순히 슬퍼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통은 그저 감정이 복받쳐 마냥 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통은 나의 슬픔을,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애통은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사이에서 씨름하는 상한 심령의 진솔한 울부짖음입니다. 이런 애통에 관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주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칼리지 파크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The Gospel Coalition,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음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의 위원인 마크 브록함 목사가 쓴 Dark Crowd, Deep Mercy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8월에 우리 교회 추천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브록함 목사는 딸을 사산하게 된 아픔 속에서 경험하게 된

애통을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 단계에 맞추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과 그가 드린 기도를 이 네 단계에 맞추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애통으로 승화시켜 갈 것인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태아는 10달 동안 안전하게 거하던 어머니의 뱃속을 떠나 세상으로 나와야 할 때 울음으로 저항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상황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많은 울음을 울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많은 울음은 애통과는 별개입니다. 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통은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애통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우리의 고뇌와 절망을 대변해 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77편입니다. 이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시편 77편 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내이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비로소 그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걸음이 모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의 연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 다 성취한 줄 착각했었는데 막상 문제에 직면해서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보았더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고통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자신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제까지 너를 사랑했듯이 공경에 찬 너를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임한 슬픔, 고통을 애통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중한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예 사망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우는 우상 철폐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가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 뱀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며 그 앞에 분향하던 미신적 행위도 근절하기 위해서 구리 뱀을 부수고 느흐스단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이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남유다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40세도 채 안 된 나이에 또 남유다의 신앙개혁을 채 완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어야 한다는 게 못내 아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도 사람인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를 썼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심지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섭섭함과 억울함 심지어 원망하고 싶은 마음조차 다 끌어안고 히스기야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는 다른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면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히스기야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것이라곤 내 앞을 가로막는 벽뿐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렵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 더 미련 갖지 않을 수 있어서 좋구나 생각하고 그 막힌 벽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 마음은 절망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향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차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너무 불경스럽게 여겨져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가는 더 일이 꼬이도록 만들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또다시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미사여구나 늘여놓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여가 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0편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지 뻔히 아시면서 멀리 서서 방관하시는 것도 숨어버리시는 것도 옳지 않다는 항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항변이나 불평, 심지어 원망을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44편 23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제가 세 편의 시편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외에도 시편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이런 까닭에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에서 예배 예술 담당 이사로 섬기는 스테이시 글래디 스미스라는 여자분은 My God, My God, Why?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애통은 고통스럽거나 잘못되거나 부당한 상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가식적인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선하신 하나님에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 떨지 말고 위선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도 안 되는 넋두리나 하소연도 심지어 불평과 원망까지도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아둔해서 쏟아내게 되는 불평과 원망, 그것 하나님이 탓하고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내뱉는 불평이나 원망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데 왜 돕지 않으시냐는 식의 애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이 애통의 단계에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기도의 사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위선 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고통스러워서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루간짝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불평거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하듯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 보면 참 묘하게도 이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조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은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내 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시구나. 그러하실진대 그에 대한 해법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드린 기도가 10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기 이전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매어 달렸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반면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고 심지어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고 선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임한 그 죽음의 상황에서조차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 영혼의 닻을 내리고 평안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또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한들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뿐이고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영생을 예비해 놓았다.
이 영생의 삶을 바라보

하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심지어 지금 당장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의 평안을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두 곳만 찾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며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애통의 기도를 이어온 자가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될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삶의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자리입니다.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3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만큼 그분이 나를 땅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 나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더 살게 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주의 생명 사계에 감싸 주셨다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간에 주께서 머물게 하시는 이 땅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면서 또 이런저런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그 말씀들이 나의 삶과 퍼즐 조각 맞추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우연일까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순금같이 나를 연단하고 천국 시민으로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주저앉아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 결국 은혜의 통로로 승화해 내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울릴 만

0: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울고 그저 카타르시스 해버리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단판을 짓고 주님에게서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슬픔을 애통으로 바꾸어 내어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고생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을 위해 여러분 슬픔을 고통을 애통으로 바꾸어 가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